맑으신 아침 햇살에 산과들이 하루와 다르게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면서 5월의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있습니다. 5월은 1년 중 가장 싱그럽고 활기찬 달이어서 그런지 가족 사랑과 가정 행복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하여들의 요청 앞마당에서는 초록빛 향기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상해시에 살고 있는 강옥진 씨가 고향의 부모님에게 요청한 노래 초록빛 노래를 감상합시다.

5월의 실록에 취해 풀잎은 연녹색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바람은 향기를 싣고 와 초록색 서정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실록에는 우리네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안겨주는 싱싱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한테 5월은 행복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산동성 위예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자 씨는 타향에서 몇 년간 살아가면서 고향의 정다움을 다시 새기게 됐다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노래

만찬상을 요청하려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박경자 씨가 가족과 함께 5월의 싱싱함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만찬상을 보내드립니다.

0: 심수시에 살고 있는 주철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현재 심수에서 산파고 있는 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시에 근진에 계시는데 아버지 조금병, 어머니 한혜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결혼 4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부모님은 힘든 생활 해변에서도 또 아들 어역하게 키웠습니다. 아여 부모님께 결혼에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앉으시오. 또 아들이 효도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재미있는 소품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주철 씨의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소품 염치 없는 가족을 보내드립니다.
2: 나 닭을 좀 같이 튀려 하겠더만. 에이야야야야야 닭이나 또 튀나다.
3: 에이야.
2: 에이. 아유 어디 갔다 왔어도.
3: 아유 닭이 붙잡으러 갔다 왔어.
2: 아버리 그 닭을 어떻게 붙잡았어도.
3: 야야 말도 말래야 이 닭이 붙잡나고 육박전했다. 야야.
2: 퇴. 어때?
3: 야 이제 닭도 다 입에 날아 들어갔다. 야야. 근데 닭이었지 한 마리 없더라.
2: 이게? 난 그 닭이 너무 사물어 막 붙잡다 못해 못 붙잡고 이 맥에서 암타고 붙잡아가지고 이미 잡았지.
3: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게?
2: 아이 이거 먹다 못을 하면 또 그거 잡지 무슨?
3: 이 옳다 이 먹자.
2: 여기다 거기다 넣어 이쪽으로 떨어지겠다 이쪽으로.
4: 망쳐라 망쳐라.
2: 아이 오마 오마 너 어디 자꾸 나를 부르는데 유천아 부르는 것처럼 불러.
4: 꼬박이 되죠, 쟤네들이. 아니다. 또 달고 잡아. 잘했다. 깡철아, 그거 조금 저쪽으로 가져가서 뒤로 안 와야 되니.
2: 어째?
4: 냄새 난다.
2: 냄새 난다고? 응. 그래, 그래, 집은 나 저쪽 가자.
4: 아이고야. 아이고야. 저거 지금 떡볶이 이거 없어. 이거
3: 야.
4: 빨리 내려줘서.
3: 야야. 이게 무슨 게요 이거?
4: 이게 감지 있구만.
3: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4: 야. 요 아래 산전 마다에다 놓고 받는 건 내 들어왔었구만.
3: 그래. 그럼 또 외상치기 해서?
4: 내 현금치기 하는 거 봤음도. 돈 있으면 돼지고기 싸먹겠다.
3: 아니 그 외상치기면 이게 외상까지 돼가지고 되지.
4: 그럴 줄 알아. 수박수를 우리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었구만.
3: 잘했다.
4: 잘했지.
3: 야야야야. 당신이야 여지껏 일해온 중에서 오늘 일처리 제일 잘했다.
4: 웃기고 쉬울 뻔했다. 모르는 사람 봐서 나를 행배 없는 거 하겠다. 근데 잘은 저 닭은 어째 이렇게 들여왔다.
3: 아, 어때? 이제 또 잡다 좀 먹다 마자 나면 좀 마저 잡아먹자고 가죠.
4: 욕심 많다야. 그나저나 야는 뭐하니. 응? 광철아!
2: 에?
4: 아직 멀어. 빨리 하나 빨리.
2: 야야야.
4: 그래 달고는 어쨌니?
2: 이번에는야.
4: 어.
2: 좀 구워 먹자고 내 저기다 지금 통닭구이를 만들었지. 이거 뭐요?
4: 감주를 내 가지고 왔다.
3: 뭐다 뭐다.
4: 야 이거 누나. 네
2: 들어.
4: 야 이게 맛있다고 날씨더라.
3: 자자 뭐다.
4: 에이 해. 조금.
2: 에이 해. 아이 뭐 혼자 먹임도.
4: 오야.
3: 깔려. 목구멍 짱하게 커서고 말자. 야야야. 그 금년동삼은 온 동삼은 좀 야 한 줄 먹게 됐다.
2: 으야 좋다야.
4: 좋다.
2: 어여 나도 저기 좀 뭐야 저 피주 다섯 상자에다 빼줘 한 상자 아껴 가져왔대. 저 허덕하네 이혼한테.
3: 그럼 너도 또 외상치기 해.
4: 금년 내는 회사에 또 외상치기를 한다. 야
3: 잘했다. 야야야야 먹자. 야야 그 저기 뭐야 먹다 죽은 것이 때까지도 좋다더라.
2: 그래.
3: 야 먹는 게 남는 게다.
4: 먹을 소리 나까 이리었지 털털하니.
2: 근데 아버지
3: 어째
2: 우리 저 닭은 어떻게 해먹을까?
4: 야 먹을 바엔 조금 다채롭게 해먹자.
2: 응? 야 먹을 바에는 그저 입에서 불이 확 일어나고 그저 귓구멍에서 그저 바람 씩 나오게 오울하게 해먹어 보자. 그러면 이번에 수탉 말라탕 해볼까?
3: 어떻게?
4: 수탉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먹어주면 되지 마.
2: 어떻게 하는 거 아버지? 아버지 여기 꽃에다가 그래. 어. 꽃에다가 탑풀을 넣고 어. 그다음에 그 빨간 꽃을 이렇게 총총총총 쏘라였고 어. 어, 그다음에 아버지 저동에 기다만 그 대파 두 대를 차차차차 쏘라고 위에다 창 눕혀놓고 그다음에 또 엄마처럼 이렇게 하루도 한 시래기를 있자 고다기처럼 거기다 살짝 덮어놓고 그다음에 또 우리 마을에 그 초자처럼 있자 그 썩썩하고 센 꼬치가루를 다 영우야
4: 이처럼 맛있겠다
3: 야 닭고기보다 야 네 말하는 게 더욱 구수하다
2: 아 근데 이게 가만 볼까 이게 지금 형세 좋지만 이제 한쪽으로는 아이 좋더란데
4: 어째
2: 아유 우리 저 혼자 가져다 준 닭을 다 잡아먹고 어제 하나밖에 없었구만 이게 마지막 닭이구만
3: 아니 그러길래 이거 맛있게 해먹자는 게 더
4: 어 그래
2: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잡아먹은 소문 듣고 위에서 검사 내려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
3: 뭐라고 수술해서 이제 잡아먹었다 하면 되지
4: 했다고 하면 아이디까?
2: 예, 기르기 말에 곧이 들을까?
4: 야, 간다리서 와서 우리 배를 떼게 보겠니?
3: 근데 너무 개새끼 할머니 소새끼들 물어갔다 해라.
4: 저런 소새끼 어떻게 달고 물어고 말하는 게?
3: 아이 그러면 다시 새끼들이 물어갔다 해.
4: 점점 말하는 게
2: 이거. 어쨌든 무슨 우리 달래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좀 무상물로 갖다 줬길래 뭐 우리 잡아먹어도 그쪽에서는 할 말이 없지 뭐
4: 그렇지
3: 그러길래 내 말은 그저 실은 푹 넣고 먹자는 게다
2: 그래
3: 야야 잡다
2: 아이 잠깐만
3: 안돼
2: 우리 저 달구는 단단히 멋있게 총결 짓고 나 아까 저 닭구이 한금 맛을 보는 게 어땠어?
4: 어, 그래다! 빨리 가져!
2: 내가 가져올게요, 기다려! 왔다 가라!
4: 야, 야, 손 대가!
2: 왔다 가라!
4: 야, 냄새 좋다, 야!
2: 야, 이거 너무 크다. 아버지 하나 딱.
4: 나도 깜짝아.
3: 정말 똑똑하다 이거야
4: 그렇지 그 나는 야보다 키 큰 남자는 많이 봐도 야보다 더 똑똑한 남자는 많이 못 봤었구만 원래 야 같은 날 총장질하면 대단히 잘하겠는데 그렇지
3: 야 그때 지금 총장하는 그 뭐요 정신병에 걸린 닭새끼처럼 뭐야
2: 어째 아버지 저기 천자 말 나왔을까 근데 아버지 어째 천자 앞에서 좀 자자 굽적굽적 거립다
3: 야 니네 천장 앞에서는 굽선된 일이 없다
2: 예 아버지 아버지 천자 앞에서 굽적굽적 거린 날이네 아따 그 빨래줄에 이불에 풀럭풀럭 한다 그럼 보게 하죠
3: 그건 내 키 커서 그렇게 배워 그런 게다
4: 그렇지 꾸야 네 눈에는 펄럭거린다 대도 내 눈에는 절대 아니다 빠진 게 없고 빈빈치해 그랬지 그렇게 말하지 마라
3: 그래도 저 우리 여보 당신 나를 제대로 평가한다 야 네 이제 촌장 이야기 나와서 그렇지 마치 아무때나 이제 촌장 우리 집 아주 커서 튀기면 내 그대 이거 오른 도저 답세가지고 내 왼쪽에 차차닥 붙게 해놓지 않는가 바라네
2: 예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할 말 남도
3: 그래
2: 좋았구만 아버지 야 그렇게 하나를 넣어 네. 나도 초자리에 매사 탕후레 가리고 확 밟아놓고
4: 야야야야 못하는 소리 없다 야 정말 그렇게 옳다 안한 거 때려놓고 사람 비대들 잘들 안 되지
5: 내 올빤하다고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 없어서 뒤에서 막말을 한다 내게 야 그런데 내 이 집을 내서 정말 머리 아프다 시부에서 잘 살라고 향정부에 가서 달근 100마리 갖다 줬대 이젠 다 먹고 한 마리도 뭐 남은 것 같지? 예. 아, 정말 답답하구만. 이거 뭐?
2: 손자!
5: 채나 채나.
4: 토토토!
5: 어제 입은 헐락헐락함이 그래요. 야? 할 말 있어?
2: 어여!
5: 어제?
2: 혼전 모자주 좋은 거 샀다.
5: 그런데나?
2: 내 모자 한번 바꿀까?
5: 예이 채나라 이게. 내 두려움에 들으려니까는 뭐 나를 면사 하나 후려갈긴다며?
6: 아이 개새끼!
5: 무슨 일 아니?
6: 아이 개새끼!
5: 개새끼 어째?
6: 개새끼! 개새끼 닭이 물어가면 면사 탕 해놓는단 말이지. 야야야야 어서
5: 개한테도 면사 있는가? 야?
6: 아니야. 우리 집은 원래 요식한 집안이잖아 가지고 그 개새끼 보고도 면사이라 한다.
5: 오 정말 유식한 집안이 맞소. 야 그래서 나는 발로 확 뽑는다고 해서
4: 에? 정말 바보 해주랬지 천자리 그랬지.
5: 바보 해준다고? 응. 야 이게 아신채였다야. 근데 이게 무슨 냄새가?
6: 어째 천자 어째
5: 냄새? 야 이게 무슨 고기 냄새 난다.
6: 무슨 고기?
5: 또 달그 잡아 먹었지.
6: 아유 무슨 달그?
5: 집 달그.
6: 야!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여보 당신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4: 나 닭을 잡아먹었단 말 안 했는데.
5: 설마 그 몽땅 다 잡아먹은 건 아니겠지? 야!
6: 몽땅 잡아먹다. 그거는 생변 엄마들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기 아주 닭이 한 마리 있는데. 아이 여보 다시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4: 아이 우리 아이 잡아먹었을게.
5: 걔 저 닭은 뭐 보자고 저기다가 묶어놨어? 잡아먹자고 한 게 아니야?
6: 아이 저기 아리 아리
5: 저기 아리 어째? 야 저기 아리 어째?
6: 저기 아리 낙하는 게 바깥에 너무 좁아서 집에 들여오면 빨리 낙하는 거야. 집에 들여오면
5: 이놈의 집에서 수탉이 알아나서야. 야,
6: 아니야. 우리 집은 옆대는 내려오면 수탉이 안 나는 집안이다.
5: 아, 그런가. 이야, 이게 야 희한하다야. 아줌마, 아줌마, 이 집에서 수탉이 알아났어야.
4: 그렇겠지 뭐.
5: 야, 이모. 그럼 내 그 봄에 공사에서 개다 준 그 닭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게. 야, 뭐,
6: 야.
5: 닭자 가서 좀 구경을 하지 뭐. 야, 가게. 이봐, 도대체 닭이 몇 마리 있어?
4: 100마리.
5: 네 마리 있는가?
4: 100마리. 100마리.
5: 100마리?
6: 전 뭐요? 100마리 없어. 100마리 없어.
5: 없다고? 어째는데?
6: 아이 저 뭔가 잊어먹었어. 옳다 저 잊어먹었어. 야야
5: 잊어먹었다고?
6: 야야
5: 당신 이봐 지금 장난질하오. 야
6: 아이 장난 못 장난이야.
5: 이봐 이게 장난 아니고 뭐야 이게. 에?
6: 아니 우리 당이 아이 잡아먹었지.
5: 아이 이봐 당신의 집에서 하루가 내일 달그 잡아먹는 건 온 촌에서 다 아는데 어디다 대고 거짓말이.
4: 아이 그럼 소문이 났습니까?
5: 소문이 나나 뭐나 지금 향정부에서 야 검사하겠다고 야단이 나서 야단. 알긴 하는 것 같지. 야 이거로
6: 어째
5: 니 내하고 제대로 말해야 한다. 닭을 잡아먹어 아이 먹어
6: 가능하게 아이 잡아먹을 수 있어.
5: 정말 아이 잡아먹었지? 이놈아 정말 아이 잡아먹었지?
6: 그냥 가능하게 잡아먹었어.
5: 무슨 게?
6: 아이 잡아먹었다는데
5: 가능하다 이놈. 총 주택기 제대로 말해.
6: 아니 제대로 말해서 그렇지. 정말 내 아이
5: 어찌라고 이 빙든 닭 새끼처럼 모아다 착발 질까요? 야 뭐요 뭐? 저기 뭐요? 아이 닭털이구만. 어? 그러다 아이 잡아먹었어. 야 잡아먹었지 뭐.
6: 잡아먹었어 어째?
5: 그렇지 글쎄 이모 정신 있어. 야 향정부에서 닭을 사다 줬으면 그거 잘 키워가지고 서리. 야, 살살 궁리해야지. 이게 뭐요, 야? 야, 당신에는 정말 내 옛날나 지금나 어째 이렇게 궁리 없이 삽? 야, 정말 당신의 집에 법이 있어? 야?
7: 법이 있어. 우리는 먹는 법밖에 없어.
5: 무식해. 야, 염치 없다. 염치 없어. 너무 염치 없다 이마.
7: 야, 어서 우리 집에는 염채 김치를 써도 염치는 없어.
5: 야, 이거 싹싹 대대치 이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촌에서 당신네만 정신

0: 글쎄요, 쇼캉쇼이라 한단 말이오. 알마나?
1: 그러면 무슨 우리 집은 쇼캉쇼이 들어간 지 오래겠구나.
0: 무식해, 너 집이 쇼캉쇼이 들어간 지 오래다고?
1: 그래? 아이, 매일마다 집이 이런 닭고기 잡아먹으면 뭐 닭이 잡아먹으면 꼽히는 생활을 하는 것도 이게 그래갖고 쇼캉쇼이 아닌가?
0: 야, 이게 말하는 게 정말 행비였다 이게.
1: 그냥 우리는 몸은 비록 빈곤하지만 이 입은 쇼캉쇼이 들어간 지 오랍니다.
0: 야, 이거 싹싹 걷어줘라. 야, 먹어서 싹 빈 털털이 된 게 어디 쇼캉쇼이야? 야, 쇼캉쇼이라고 하면 내 100마리 개다 줬으면 그 100마리 200마리 되고 200마리 2000마리 되고 견주 수입도 쭉쭉 올라가면서 생활도 그저 꼽혀놔야 이게 쇼캉쇼이지. 알마나? 아이고, 무수가 알아서 오요. 이모, 내 명년에도 당신을 달고 더 깼다 주자고 해도 이젠 갭이 나서 못 깼다 주겠어.
1: 어제 또 나를 잡아먹어봐.
0: 그래 깼지 뭐.
2: 이모,
0: 어찌매
2: 전혀 청각이 늙게 된 시집장 가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 닭 새끼들 해야 되고
3: 이거 뿌거뿌임도 영양 부족인지 어기고 저 억지를 뜯어먹고 재빨간 거 억지 나오니까 나 영양 부족인 간에 살을 주고 또 주고 할까 살을 막 쓰기 났더구만.
1: 옳다. 그리고 또 무슨 정신병자 싹 걸렸는지. 아 밤이면 뭐 잔치를 하지 어디 부다산지.
0: 야, 그래서 싹 잡아먹어. 그럼 팔로끼를 다 사야지 임마.
2: 뭐 팔로끼로 찬다고?
0: 무슨 팔로군?
2: 지금도 있는가?
0: 에이 뭐 싹싹 대체 이거 팔로군 무슨 팔로고요?
2: 그래
0: 닭을 팔 수 있는 길을 찾으라 말이오. 야이 자 정말
1: 아유야 무슨 뭐 팔 수 있는 길을 찾 좋다.
0: 어째?
1: 좋다 이보. 무슨 닭을 무슨 다 키워놓으면 무슨 근심 걱정 하지 말라더만. 무슨 부시다 따로 우리 집에다 시집 보낸 것처럼 훌구덩 먹여놓고 몇 번을 들여다봤어.
0: 야, 그건 내 이제니. 야, 내 촌자인데야 이 촌에 온 촌에 다 돌아다니면 이 열매나 많이 내 너지만 딱 붙들고 있겠네.
1: 사실 우리도 이 닭을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해서. 그때야 밤을 자고 나면 이제 아이고 슬기란 게 물어가지 쪽잡이란 게 물어가지 아, 그 다음에 또, 도덕질 마치지.
0: 무슨 도덕질?
1: 야, 그래서 다 없어질 바에 잡아먹는 게 낫을 것 같은데.
0: 야, 니 정말 말이 점점.
1: 그리고 야, 또 한 이 아들 말이도 팔아먹었어.
0: 뭐, 팔았다고? 걔, 그 돈은 어째?
1: 닭고기 세나니까 돼지고기 싸먹었지.
0: 야. 그러면 야, 차라리 저 우마리 그 장가보네처럼 다 꼬매서 팔면 아이 되겠대.
1: 전다 그 장가분에게 맛있을 때.
0: 야, 맨 처음에는 그저 수한 것 같더니 어제 지나가면서 한 마리 싸 먹어보니 괜찮더라 맛이.
1: 전자 어제 그 집이 꽤 맛있다면 여기
0: 어제 어제
1: 이 엄마
0: 이런 거 여기 와서 어디를 가기나 여기 와서
1: 전자
0: 어제
1: 여기 우리 오늘 좀 다채롭게 모자구서로 요 통닭구이 한 개인데 요거 전자 한번 맛을 봐.
0: 너 집에서 한 개라고?
3: 그렇지.
0: 난 아침을 구웠다.
3: 야, 어째 이래.
2: 맛을 보라. 하는 맛을 보라.
0: 보자.
2: 야, 맛을 봐.
0: 이게 냄새로 맡아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
4: 맞아.
0: 야, 이게 야, 진짜 장가분의 닭곰보다 더 맛있어.
3: 그렇지.
2: 맛있지?
0: 맛있다, 야. 자, 이봐, 이거. 근데 이 닭고기 양념은 누가 만들었어?
3: 야 했지.
0: 무슨게 야?
3: 야 했지.
0: 야 이게 진짜 네 한 게 맞니?
2: 그렇게 했지.
0: 야.
1: 닭이야 정말 이런 말을 계속 잡아먹다가 야 이 닭이만 봐도 닭똥 냄새 나지. 야 그래서 요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맛있게 해먹겠는가 이런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내 산에 가서 야 부스도 뜯고 약재도 캐고 해가지고 야
3: 여러 가지
1: 요런 비법을 만들까는데 이렇게 우둔한 양념이 나올대.
3: 그 장가분이 야 그 닭곰 양념도 야 만들어 준 게인다.
0: 정말요?
1: 제.
0: 아마서 아이고
4: 어제
0: 내게 가만히 생각해 보이.
3: 예.
0: 이게 이번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먼저 졌구만. 야
4: 무슨 말이야?
0: 이봐 내 당신네를 달급 팔아주지 않았길래 야 이게 뭐 통닭구이 전문가 됐구만 뭐.
3: 엄마
1: 아이 그랬어.

0: 잘했다. 야, 야, 네 이 통닭고기를 한 마리 좀 셀로 나를 해줄 수 없니?
1: 어째?
0: 내 사겠다. 내 이거 사다가 우리 행정부 직공식당에 가져다가 모든 맛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모두 맛있다고 하면 너네들 그때도 통닭고기를 그 간판들 참 내다 걸고 네가 만든 그 비법으로 만든 양념도 전매 특가를 내고 야 그리고 야 어쨌든 여러모로 우리 닭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잘 개척해가지고 너네들 명년부터는 야 빈곤 부척에서 벗어나고 함께 소회사에 들어가 보자. 어떠서?
1: 야, 야 좋지. 좋지. 좋지 뭐 야.
0: 아 그런데 어쨌든 근심이 된다.
1: 어째? 어째?
0: 아니 뭐 당신이 또 닭을 다 잡아먹은 거 맞지?
2: 아이 그럼 닭과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 많은데 우리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뭐. 야,
0: 벌써 그래. 당신이 뭐 어쨌든 열심히 앞에서 달려. 내 그럼 뒤에서 힘내니까 도와줄게. 야. 야.
1: 그러면 우리 처자 마땅 믿겠어.
0: 그래 믿어라 믿어라.
2: 야, 이 좋다야.
0: 야 좋소. 아유 어째 이러 닭에 먹어지고 아야
1: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당자라

0: 한국에 계시는 김분옥 씨가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한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나는 중국에서 온 토산자에서 온 김분옥이랍니다. 올해 가정달을 맞이하면서 늘 그립고 보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동생들, 조카들, 그리고 화룡시에 사는 김아 국장님, 그리고 토산의 장훈연마, 용석연마, 7대 여러분들, 오늘 요청한 마당 통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이 잘 있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은 멀고 멀어도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가족부터 챙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건 어떤지요? 가족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전함에 소홀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전하면서 우리 모두 사랑을 키워갑시다. 훈춘시에 살고 있는 한옥자 씨는 인생 고래힐을 넘어서도 항상 씩씩하게 농산일을 견지해가고 있는 남편을 보면은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항상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모내기 용화로세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의 꽃향기가 짙어지면서 주말이면 공원이나 강가로 산책 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활짝 핀 살구꽃이 실록의 5월에 싱그러움과 화사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싱그러운 5월에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부모님에게 우더른에게 무단을 전합시다. 네, 그럼 끝으로 노래 봄날의 이야기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당신이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합니다.

햇빛이 좋은 날에는 무거운 이불을 들고 나가서 탁탁 털어줍니다. 그리고는 빨랫줄이나 빨랫대에 널어두는데요. 예전에 흔히 보던 풍경이죠. 깊고 진하게 들어오는 햇살에 이불을 비추고 나면 묵은 먼지가 다 날아나고 한결 뽀송뽀송해져 보는 사람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뤄둔 집안일이든 방치해둔 마음이든 묵은 먼지는 좀 털어내고 시작할까요? 묵은 마음, 묵은 먼지, 묵었던 피로 이런 것들을 다 날려보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진짜 가벼워질 겁니다. 얼굴 표정부터가 환해지지 않을까요?

노래 한 곡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여성클럽은 오금선 작가님의 글 팔걸이 부러진 의자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네, 노래가 나가는 사이에 마더우 천국님, 태평양 보험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준비한 작품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죠? 팔걸이 부러진 의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거리 부러진 의자 오금산. 오늘도 나는 아드레가 공부할 때 사용했던 오른쪽 팔걸이가 떨어져 나간 의자에 앉아본다. 전에 아드레가 새 의자로 바꿔달라고 하던 부탁을 나는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대학에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레 쓰지 않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때 왜 나는 새 의자를 사주지 않았을까? 의자를 볼 때마다 부러진 팔걸이가 유난히 눈에 안겨오면서 마음이 스르르 해난다. 팔걸이가 부러진 의자로 인해 반년 동안이나 불편함을 참으며 공부를 끝까지 잘 마쳐준 아들한테 미안하면서도 고마워 난다. 아들에는 팔걸이가 부러진 의자에 조심스레 앉아 공부했고 나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잔소리를 해댔다. 지금에 와서 나는 아들의 방에서 자리 한켠을 지키고 있는 그 의자를 보면서 후회를 한다. 새 것으로 바꿔줬더라면 이토록 마음이 아프지 않을 텐데.

돌이켜보면 나는 유난히 엄격한 엄마였다. 아들애가 수학교를 다닐 때 집을 나서면 거의 조선어를 할 기회가 없는지라 나는 아들의 도로 조선어로 장문을 쓰게 해 언어를 잊어먹지 않도록 했다. 많이 힘든 과제였지만 아들애는 일상을 그저 지나치지 않고 글감으로 삼았다. 한 번은 집 근처 슈퍼마켓 주인이 키우는 고양이가 자기가 싼 똥을 흙으로 파묻는 걸 목격했다. 나는 아들애를 보고 고양이는 왜 똥을 가지고 노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들애는 자기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나에게 설명을 해줬다. 집에 와서 아들애는 선생님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그날의 일을 글로 써서 모 잡지에 두고 했다. 그날 아들애는 초고를 마치고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는 이젠 길거리에서 보이는 꽃이랑 고양이랑 강아지도 맘 편히 못 보겠어요. 보고 나면 장문을 써야 해서. 또 한 번은 아들애가 뎅감기에 걸려 링게르 주사를 맞게 됐는데 맞는 도중 화장실에 가게 됐다. 아들애는 왼손에 바늘을 꽂은 채 오른손으로 바지를 추어 올리다가 영감을 얻어 왼손아 미안했어 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투고해 발표했다. 그 후 원고료를 받고 아들애가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는 아파도 편안하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글감이 생기면 글을 써야 하니까요. 그제야 아들의 글짓기 스트레스가 예상 밖으로 컸다는 걸 알았다. 한창 뛰놀아야 할 나이에 사전을 펼쳐놓고 씨름하며 한 줄 한 줄 원고지에 글을 써내려갔으니 어찌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정작 나는 아들의 힘듦과 고생을 먼저 헤아려 주기보다는 중국 조선족 소년보사 꼬마 기자라는 자격증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하기에 급급했다. 다른 아이들은 여행을 떠난다, 영화관에 간다, 축구를 찬다 할 때도 아들애는 매일이다시피 의자에 앉아 몇 시간씩 글짓기와 씨름했다. 어찌 보면 그 의자가 이 엄마보다 아들애를 더 받쳐주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나는 아들애의 공부에 극성을 피웠고 고맙게도 아들애는 묵묵히 잘 따라줬다.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아들애의 뒷모습을 보면 나는 잔소리를 멈추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과일 한 접시를 살며시 책상 위에 갖다 놓았다. 아들애가 공부하는 순간이면 나는 세상 다정한 엄마로 변했다. 사교육열이 뜨거운 세월이었지만 아들애는 학교 수업 외 그 어떤 학원도 다니지 않았다. 대신 하학해 집에 돌아와서는 항상 자기 의자에 앉아 어려운 수학, 물리 문제집을 푸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몸이 뻐근해지면 의자에 기대어 잠시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말이다. 의자는 공부로 힘든 아들애가 잠시 기대어 쉴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자는 아들애의 집중력이 극에 달했음을 증명이라도 해주듯 끈끈내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팔걸이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다. 엄마, 의자가 불편해요. 바꿔주세요. 이제 너 대학 가면 누가 여기에 앉겠니? 너 지금 고중 3학년이어서 학교에서 늦게 오지.
그리고 집에 얼마 있지도 않을 건데 그대로 쓰고라. 한두 달만 참으렴. 나의 말에 아들에는 더는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나도 차차 아들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나는 의자 팔걸이가 떨어져 나가 아들애가 불편할 거란 생각 따위는 하지 못하고 오로지 아들의 공부에만 시선이 고정됐다. 지난 여름 아들애는 소원대로 하늘의 별 따기라 해도 과언이 아닌 명문대학에 떡하니 붙었다. 아들애는 떠나가고 집에는 팔걸이가 떨어져 나간 의자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 이 의자 외에는 특별히 아들의 온기를 느낄 만한 물건이 없다. 아들에는 사춘기 시절을 무난하게 지나온 것 같다. 하여 나는 아들의 반항 같은 걸 크게 겪어보지 못했다. 한 번은 어떤 일로 의견이 엇갈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들에는 목청도 높이지 않고 조용하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면 방법 없어요. 전 지금 이 나이에 드는 생각을 엄마한테 말해주는 것뿐이에요. 차분하게 건네는 아들의 말을 듣고 나는 부모 자격을 박탈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부끄러워났다. 이후 간혹 의견이 엇갈리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흥분된 감정을 다잡고 아들의 이 말을 되새기면서 반성하게 됐다. 내가 마음가짐을 달리하니 우리 모자 사이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들의 앞에서 무엇이든 물어봐 라고 우쭐대던 엄마에서 엄마는 모르지 라고 자세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엄마로 변해갔다. 이제는 아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게 참으로 쓸쓸하다.

악통지서를 손에 받아 쥐었을 때 마냥 기뻐할 줄 알았는데 아들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모름지기 새로운 환경에 따른 압력과 도전으로 혼자서 넘어야 할 벽이 크다고 느껴서인 것 같았다. 이런 아들애를 바라보면서도 너무나도 평범한 엄마여서 선뜻 조언 같은 걸 해주지 못했다. 앞으로도 아들애가 힘들 때마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밥이나 잘 챙겨 먹고 다녀라 라는 말뿐일 것이다. 팔걸이가 부러진 의자를 닮은 엄마, 아니 그보다도 더 부족한 엄마여서 미안하다는 생각만 든다. 아들에는 그동안 팔걸이가 떨어져 나간 의자가 많이 불편했음에도 탓하지 않고 자기가 세운 큰 꿈을 이뤄내기 위해 혼자와의 싸움에서 모든 정력을 쏟아부었다. 팔걸이가 떨어져 나갔음에도 대학 입시 마지막까지 아들애와 함께 해준 의자. 의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지 않았는가. 부족한 엄마임에도 최고의 사랑을 주려고 애를 썼던 나는 의자를 보면서 위안을 받아본다. 아들애가 대학교로 간 후 아들애의 빈자리는 의자가 지켜주고 있다. 나는 이 의자를 버리지 않기로 했다. 오른쪽 팔걸이가 부러진 의자는 아들애에게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쳐준 길동무였다. 마사진 의자를 마주하면 아들애가 보여준 인내와 성장의 흔적들이 가슴에 고스란히 새겨진다. 오늘도 아들애가 떠나고 없는 집에서 많이 부족한 이 엄마는 오른쪽 팔걸이가 부러진 의자를 보면서 묵묵히 아들애를 응원하고 있다.

네, 금방 오금선 작가님의 작품 팔걸이 부러진 의자를 들려드리고 노래 두 곡 듣고 왔는데요. 네, 이어서 짧은 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버 맨쉬 책 속의 한 단락인데요. 당신의 미소가 세상을 밝힌다라는 단락입니다. 친절히

이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눈맞춤, 사소한 미소, 짧게 건네는 수고했어요 같은 말에서 시작되죠. 이 작은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친절은 말과 행동 이상의 것,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사회에서 맡은 역할은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에 더 오래 남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소소한 다정함이 가족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때론 묵묵한 헌신보다 밝은 표정과 다정한 말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작은 친절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열어주는 행동, 바쁜 와중에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짧은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이면 세상은 단지 버텨내야 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그러니 친절을 아끼지 말아요. 친절은 나눈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번져나가며 더 많은 사람의 하루를 밝혀줍니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희망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결국 친절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으로 향하도록 길을 비추는 조용하지만 강한 힘입니다.

네, 친절이란 특별한 게 아니다. 당신의 미소가 세상을 밝힌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글, 좋은 글을 공유해봤는데요. 어떠세요? 친절이 가진 힘이 대단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래요. 배려가 있어야 친절이 있고 또 친절이 있어야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겠죠. 네, 남은 시간에는 노래 몇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가수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다시 사랑한다면. 네, 눈을 지그시 감고 들어보면 좋은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오늘 여성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기획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교통 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직접 움직이며 겪어야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도 위에 촘촘히 그려진 경로는 알고 있는 길일 뿐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햇살이 어떻게 드리워지는지, 불냄새 또한 언제 가장 진하게 느껴지는지, 이 모든 건 발이 땅을 짚는 순간부터 비로소 실감이 됩니다.

네, 직접 몸으로 느끼고 겪는 실천과 경험이죠. 발바닥에 쌓이는 피로 갑자기 내리는 비, 방향을 잃었을 때 혼란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만 진정한 리해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알고 있다의 착각을 한번 떼어내 봅시다. 책에서 배운 성공법, 선배가 전한 조언, 인터넷에 떠도는 최적의 길은 다른 사람의 발자국일 뿐. 우리의 발에 맞는지, 우리의 숨길이 따라오는지, 우리 마음이 설레는지 길을 걸어봐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의 발을 믿어보시면 어떨까요? 알고 있는 길은 안내일 뿐, 걷는 순간부터 우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꽤 많은 순대가 만들어졌다. 순대는 이내 삶아내는 것이 좋다. 오래 놔두면 물이 새어 나오고 물이 적으면 제대로 익히기가 쉽지 않다. 순대를 삶아내는데도 여름이 필요했다. 지키고 있다가 익기 시작하는가 싶으면 바늘로 쿡쿡 찔러서 돼지 배 안에 차 있는 증기를 빼줘야 한다. 그래야 순대가 터지지 않는다. 사람도 스트레스가 쌓이면 적당히 풀어줘야 속이 골마 터지는 일이 없듯이 말이다.

서심하느라 했는데 터진 순대에 내용물이 튕겨져 나오면서 진선이의 손등에 철썩 달라붙었다. 많이 대은 거 아이가? 조심하지 않고 덤벙대기는. 아이고. 로모의 잔소리가 귀따갑게 들려왔다. 그때였다. 공항까지 언니의 마중을 나갔던 오빠가 언니와 함께 집에 도착했다. 집안이 한참 소란스러웠다. 제일 신바람이 나는 녀석은 퀸이었다. 1년 만에 상봉인데도 영케 주인을 알아봤다. 언니 품에 안겨 어찌나 애교를 부리는지 마치 리산 가족의 상봉을 보는 것 같았다.

큰딸이 왔음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진선이만 찾았다. 큰딸이 기저귀를 갈아주려 해도 협조를 하지 않았다. 음식을 떠먹여주려 해도 고개를 외로 틀었다. 하는 수 없이 진선이가 나서서야 아버지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유치원생처럼 고분고분해졌다. 아버지는 진선이가 상해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모양이다.

너 간다고 아버지 저러시는 건가 보다. 늙으면 애로 변한다더니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구나. 외손자 생각도 좀 해주면 좋겠구만. 형구 생각은 꼼을 만치도 안 하네. 하긴 진선이 너가 언니나 오빠보다는 복살갑고 인정이 많기는 하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용케도 안다니까. 참 어쩌면 좋으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혼자 말처럼 주물거리며 한숨을 토했다.

아이고, 나이가 웬수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니들 고생 안 시키는 건데 이제는 보모를 구해준다고 해도 겁난다. 하긴 내 나이가 당그 마흔이니 겁이 날 만도 하지. 말귀도 못 알아듣겠고 눈도 어둡고 손발도 말을 안 들어. 이젠 보모가 우리 집 물건을 다 빼돌려도 모를 거란 말이야. 빨리 죽어야 되는데 염라대왕은 눈이 멀었는지 왜 잡아가지도 않고 이렇게 자식들 고생만 시키는지 모르겠구나.

간만에 엄마한테서 살가운 말을 들어서일까. 아버지가 아이처럼 투성을 부리는 것도 자신을 떠나보내기 싫어서 거른다는 것을 알아서일까. 엄마의 말을 들으면서 진서는 눈가가 화끈거리며 목이 꼭 메였다. 그동안 아버지한테 받았던 사랑에 보답이라도 하려고 진서는 아버지 앞에서 나이에 걸맞지 않은 애교도 부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들려주며 어떻게든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를 썼다. 지연은 아버지가 억지를 부려도 받아줬다. 언니나 오빠와 달리 아버지가 좋다면 진서는 모두 오케이였다. 그래서였는지는 몰라도 진선이가 온 후로 아버지의 정신 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병세도 눈에 띄게 호전됐다. 병원에서 석 달을 넘기기 바쁘다고 했으나 아버지는 2년을 넘게 버티고 있다. 그런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하는 진선이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다. 이제 가면 다시 아버지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진서는 아버지 눈길을 피해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럴수록 아버지 눈길은 더 집요하게 진선이의 뒤통수를 파고든다.

아버지의 눈길, 그 눈길은 늘 따뜻했다. 진선에게는 늘 용기와 믿음을 줬던 눈길이었다. 그 눈길을 떠올리면 진선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다. 진선이가 8살 나던 해였다. 그 해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진선과 띠동갑인 언니는 북경대학에 붙었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그야말로 맹씨 집안의 일대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엄마 아버지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왔고 부러움의 눈길을 감추지 못했다. 똑똑한 언니가 있음으로 하여 진선이의 어깨도 덩달아 으쓱해지는 것 같았다. 경사의 희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진선이와 10살 터울인 오빠가 역대급 사건을 터뜨렸다. 오빠 역시 우수교인인 엄마의 아들답게 공부를 잘했었다. 부모님들은 오빠가 정화대학에 붙기를 은근 기대하고 있었다. 북경대학생에 이어 정화대학생까지 나온다면 가문에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오빠는 어려서부터 해방군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부모님이 반대할 걸 많이 알고 있는 오빠는 부모님 몰래 입대 신청서를 냈고 신체 검사까지 통과했다. 입대 통지서를 받고서야 부모님들은 사실을 알게 됐다. 말 그대로 폭탄 같은 소식이었다. 아버지는 제멋대로 하는 아들은 필요 없다며 부자 관계를 단절하겠다며 길길이 뛰었고 엄마는 머리를 동여매고 몇 날 며칠을 들어누워 알았다.

군대에 가는 날 아들을 배웅해 주지도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진서는 더 큰 사고를 내고야 말았다. 그 사고로 말미암아 평화롭던 가정에 먹장구름이 뒤덮여 숨도 바로 쉬기 어렵게 됐다.

겨울 방학 내내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엄마는 그래도 강한 편이었다. 봄이 되자 나무에 새엄이 트듯이 툭툭 털고 일어났다. 학교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고급 중학교 수학교원이던 엄마는 학생들이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기 전이면 어김없이 이불을 싸 짊어지고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 있곤 했다. 그 해도 례외는 아니었다. 진선이를 돌보는 일은 늘 그랬듯이 아버지 몫이었다. 아버지는 엄마보다도 더 알뜰히 진선을 챙겼다. 아버지는 공장장이었지만 엄마처럼 공장에 가서 자지는 않았다. 그날도 진선이가 하학하고 집에 오니 아버지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진선은 가방을 벗어 던지고 밖으로 나왔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싫었다. 북적거리던 집이 갑자기 텅 비어서 쓸쓸해났다. 집 주위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 아버지가 오는 길목에 서서 기다렸다. 퇴근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쩐지 아버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비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멀리서도 아버지를 볼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공부는 죽으라 못하면서 그런 머리는 왜 그리도 잘 도는지 모를 일이었다.

마침 집과 멀지 않은 곳에 높게 자란 백양나무가 보였다. 진서는 백양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굵은 나무 가지에 걸터앉으니 편했고 기분이 둥둥 떴다. 멀리 바라보니 익숙하던 풍경이 새로운 모습으로 시야에 안겨왔다. 머리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도 훨씬 더 푸르고 운치가 있는 것 같았다. 이 좋은 것을 왜 이제야 발견했을까? 자신만의 아지트가 생긴 것 같아서 진서는 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페달을 밟았다. 잠깐 사이에 아버지는 백약나무를 지나쳐버렸다. 급해난 신선은 다시 한번 아버지를 부르며 나무에서 내리려고 했다. 그런데 올라갈 때처럼 내려오기는 쉽지 않았다. 발이 허공에서 맴돌았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현기증이 일었다. 진땀이 났다. 다리도 후들거렸다. 심장은 당장 폭발할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아버지는 이제 보이지도 않았다. 진선이가 겨우 발을 뻗어 나무 가지를 밟으려는 순간 몸이 중심을 잃으며 그만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열흘만 더 있다가 가. 아버지가 진선에게 열 손가락을 펴보였다. 진선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아홉, 여덟, 일곱. 그러다가 아버지는 간절한 눈빛으로 다섯 손가락을 쫙 펴고 진선이 눈앞에 대고 흔들었다. 움푹 꺼진 아버지의 두 눈은 어떤 간절함이 묻어있다. 금방이라도 우려보를 것 같았다. 진선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시름이 놓이는 듯 아버지는 실그러진 입꼬리를 살짝 우러올렸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그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속삭이는 친구입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에 본 한 문장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속의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영감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에 귀를 기울일 줄 알 때 비로소 삶이 깊어집니다. 우리를 진짜 성장하게 만든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그중 많은 것들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과거에 흔들리지 말고 미래에 겁먹지 마세요. 혼자라는 삶의 방식은 때로는 고요하고 평온하게, 때로는 충만하고 아름다운 여행처럼 다가올 겁니다. 인생의 대답을 너무 성급히 구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진짜 좋은 일은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조용히 찾아오니까요.

0: 交给我吧，我一定把他抚养成小孩的衣服包在一个包裹里，交给了张氏。一旦有信儿，就快走。就在这阵儿，老家人陆中慌慌张张的跑进来了。老爷，可了不得了，城池失守了，金兵进来了。陆登一听就是一愣：“啊，陆中，你说清楚，城门是怎么开的？” 城门还没开呢，范冰就进来了，也不知是怎么进的，快走，要不然都走不了了。好，代马，夫人，我可要走了，夫君多多保重吧。夫人说到这儿，伸手抱过孩子，她亲了亲孩子的小脸儿，眼泪落在孩子脸上，儿啊。 娘要走了，老天保佑我儿无灾无难，长大成人别忘了，仇人是金国的金乌珠。说完，他把孩子交给了乳母，转身倒退了几步，罗裙蒙面，一头撞在了明柱上，死尸倒在了地下，张氏。 放声大哭：“啊，夫人呐，夫人呐！”陆登正走在当院，听见了哭声，转身回来，来到屋里一瞧，娇妻躺在了血泊当中，儿子止不住的啼哭，这是把抓柔肠痒。就在这边，外边火光冲天，喊杀阵阵。 那陆登血贯瞳仁，转身往外就跑，来到了外边，帮二认凳，上了战马，摘下大枪，是冲出府门。刚来到街头，抬头一看，啊，迎面正碰见仇人金乌珠。
1: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뉴스입니다. 제10회 중국-러시아 박람회 개막을 5일 앞둔 5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전시부스 설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외 업체들은 나흘 안에 모든 설치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올해 중로 박람회 부스 설치는 또렷한 특색을 띱니다. 이춘시는 고속철을 이용한 이춘료행, 몸과 마음이 대자연의 숲에 녹아든다라는 주제를 내세워 기존의 생태 녹색을 과학기술의 블루오션으로 전환했습니다. 곧 개통될 할빈 이춘 고속철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확실한 명함이 됐습니다. 흥룡강 사법청은 이번 중로 박람회에 처음으로 특별 전시 구역을 마련해 우리성 공공법률서비스 성과를 전방위적으로 전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같은 기간 열리는 제35회 할빈경제무역상담회 흑화분회장에서는 특색 상급무역, 제품 수출과 산업의 협력에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흑화분회장은 100여 개의 기업이 참가 계약을 신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12일 제10회 중로 박람회 주 전시관 전시장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체 전시 부스 설치 작업은 5월 15일에 기본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현재 작업자들은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매진하며 부스 설치, 구성물 조립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전시 구역에서는 조명 배선 작업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이오 경제 전시 구역에서는 흥룡강 권원 전시 공장 책임자인 고흥붕 씨가 작업자들에게 시공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8개 기업의 부스 설치 업무를 맡았으며 시공 면적은 1,800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현재 90여 명의 작업 인력을 투입했고 3일 안에 전체 설치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최근 박람회 부스 디자인과 자재 수준이 크게 향상됐는데 10여 년 전 순수 목조 구조가 위주였던 디자인과 달리 현재는 철골 구조와 목재 구조를 융합하고 발광 글씨, 디지털 전시 장비 등을 접목해 기술감과 다문화 특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발전을 거쳐 할빈경제무역상담회의 시공 공정, 서비스 기준 및 부스 설치 효율은 이미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전문 교육을 마친 자원봉사자 120여 명이 전원 배치를 마쳤으며 박람회 기간 통역 지원, 현장 질서 유도, 비상 상황 대응 지원 등 전과정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제10회 중국-러시아 박람회가 5월 17일 개막하는 가운데 제35회 할빈 국제무역 박람회도 동시적으로 할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막이 오릅니다. 흥룡강 각 지역은 자연 조건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성과, 흑토 특산물, 문화관광 자원을 대거 선보이며 도시마다 개성이 넘치고 지역마다 특색을 갖춘 차별화된 구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최지 할빈의 전시관은 의홀 메인 통로에 마련되었으며 3+1 구조로 첨단 장비, 대러시아 협력, 문화관광 및 스마트 농업 성과를 전시하게 됩니다. 감옥사 전시관은 허조적 물고기 가죽 그림, 판화, 동진주 보석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선족 허조족 가물을 잇따라 펼쳐 우아한 선율과 요리한 춤 사이로 민족 문화 특색을 한껏 보여주게 됩니다. 개선은 문화 관광의 우세를 전시 전 과정에 관통시켜 흑연 신소재, 가시오가피 약재, 흥계호 대배고, 냉면과 매운 요리를 선보이게 됩니다. 출대하는 전자상 거래를 특징으로 현지 유명 라이브 방송팀이 현장에서 방송을 통해 벌리의 홍성잣, 블루베리 등 지리적 표시 제품을 홍보하고 중국, 러시아 양방향 판매 채널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학강은 중국 빙화자기, 꼬치구이, 상쾌한 음료 등을 전시하며 신제품 홍보회를 열어 러시아 바이어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경은 오래된 석유 도시의 이미지를 깨고 3D 프린팅, 스마트 료리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을 전시하며 동북 대판 아이스크림 등 시음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 룡강 각 지역의 기온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야간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상권에서 향촌의 광장에 이르기까지 인파가 북적이고 야간 생활의 정취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도시의 어둠이 깃들자 여유로운 야간 시간을 즐기려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할빈 여러 상권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야간 경제 공간은 사람들이 머무르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개업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동북농업대학 미식거리는 5월 들어 일평균 방문객이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 따르면 요즘 도시 주민 소비의 60%가 야간에 이루어지며 야시장은 그중 가장 생활의 정취를 갖춘 성장극으로 꼽혔습니다. 치치할 제우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동북 특색의 먹거리 외에 거리 공영구역, 어린이 놀이구역을 특별 설치해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과 시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이에 상가들의 영업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배로 증가했고 주변 상권의 소비 활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외 지역 문화 특색이 강한 야간 소비 IP인 개소 냉면축제, 흑하 애휘국제야시장 등도 도시의 온정과 왕성한 소비 잠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야간 경제의 물결이 농촌 진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026년 마을 슈퍼리그 전국대회 흥룡강 지편 경기구의 경기에는 이를 경기 관람 인원이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대회 개막 이후 지역 문화창의 상품 및 농특산물의 야간 매출은 전월 대비 45% 이상 증가했으며 약 200명에 가까운 농민과 소규모 상인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를 얻고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파가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밀이 남에서 북으로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리길을 달리는 풍년 수확 릴레이가 시작됐습니다. 열전 흑하 부간시 통북진 비약촌의 농기계 차량 대우가 또 만반의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농기계 차량 대우는 황금빛 밀파도를 타고 남에서 북으로 지역을 넘나들며 작업을 펼쳐 우리성의 우수한 농기계로 전국의 대농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남방진군팀의 이웃마을의 새로운 얼굴들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지역을 넘나드는 작업의 의미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농기계의 지역 간 조성은 남방농기계 부속, 북방농기계 유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수확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호북, 하남 등 주요 밀 생산지에서는 룡강 농기계 작업자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우리성은 농기계 지역 간 작업 증명서 3,700장 이상을 1차로 발급했으며 수천 명의 농기계 작업자들이 준비를 마치고 소득 증대와 부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일전 2026년 동부 철새 이동 모니터링 및 이동 경로 보호 연구회의가 동북 림업대학에서 개최됐습니다. 통계 따르면 전 세계 9개 철새 이동 경로 중 4개가 중국 영토를 지나는데 그중 흥룡강성에 위치한 동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이동 경로는 철새 종류와 수량이 모두 전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흥룡강 구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철새 고속도로로 불립니다. 이 핵심 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성은 성간 및 국경 간 협업 강화, 습지 등 소속지의 체계적 복원, 우주, 공중, 지상 일체화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방안을 통해 전 세계 철새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월 신에너지차 생산 및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열전 중국 자동차 공급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132만 대, 판매량은 9.7% 확대된 134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4월 전체 신차 판매량 중 신에너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53.2%였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머니는 독강이를 학교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0: 그는 하루 종일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산에서 밭에서 시달렸다. 그들이 어떤 밥을 먹고 무슨 옷을 입었겠는가는 도말에서 무엇하랴. 가까스로 자기를 달랜 수연이는 눈물을 닦고 어머니 품에서 동생을 받아 안았다.
1: 어머니, 울지 마세요. 괴로워 말아요. 지나간 일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0: 어머니는 차차 울음을 그치고 딸을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다정스레 딸의 둥글고 실팍한 어깨를 어루만지며 부드러운 눈길로 자기 곁에서 한치도 떨어진 적이 없는 다 큰 딸을 훑어보았다. 생활의 고달픔으로 하여 어머니는 한 번도 딸을 자세히 보지 못한 듯 하였다. 그는 수연이가 마치도 어딘가 오래 있다가 다 큰 뒤 불쑥 나타나기라도 한 듯이 딸의 모든 생김새가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지어 딸이 입고 있는 여기저기 기운 색나른 남색 저고리마저 방금 입어서 처음 보는 것만 같았다. 18살 난 수연이는 어머니 키만큼 컸다. 볕에 타서 검붉은 색을 띤 둥그스름하고 훤한 얼굴은 언제나 변함없는 평온을 하여 거의 무표정한 듯하였다. 그러나 너무 천진하고 애어려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 무슨 사색에 잠긴 듯한 이마 위에 몇 줄기 가느다란 주름은 단순하면서도 주견이 있고 천진하면서도 어른스러운 감을 자아내었다. 그가 평소에 말이 적고 떠들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마 이러한 성미의 한 측면일 것이다. 처녀는 어릴 적부터 산에 오르기 좋아했고 일도 잘했다. 그는 일하러 데리고 가지 않으면 곧 울며 떼지를 썼고 17살에는 말을 몰아 곡식단을 나를 수 있었다. 러동은 그를 건장하고 굳세게 만들어 주었다. 이태전에 그를 사내 아이처럼 튼튼하다고 하였다면 지금의 그는 같은 또래의 총각들과 비해도 조금도 짝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그의 봉긋한 앞가슴과 가래짝 같은 팔로 하여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다. 그 시대의 여자들은 18살 때부터 쫑발을 감아야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사람들은 장가들 때 먼저 새색시의 발이 큰가 작은가를 본 다음 곱고 미운 것을 보았다. 그리고 처녀가 좀 크면 숨막히는 가슴띠를 둘러야만 하였다. 어머니는 자기가 그 고통을 겪었고 또 일을 시켜야 하겠기에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용서하였다. 이 고난의 세월에 수연이는 돌더미를 뚫고 솟아나온 풀마냥 억세고 싱싱하게 자라났다.

0: 어머니의 눈길은 딸이 꼭 틀어지고 있는 이태선의 분노한 남편이 움켜잡았다가 하는 수 없이 내던졌던 그 화승대에 가서 떨어졌다. 그는 저도 모르게 온몸을 부르르 떨며 공포에 질려 말하였다.
1: 얘야, 너 어쩌자고 그걸 꺼냈니? 다시는 일을 저지르면 안 된다. 내가 만약 잘못된다면 이 예민은 어떻게 살아가니?
2: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그리고

0: 좀 들어봐요.
1: 수연이는 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올리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0: 어머니, 전 아버지처럼 혼자서 달걀로 바위를 까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우리 많아요. 어머니, 마음 놓으세요. 전 꼭 우리 집안의 원수를 갚겠어요. 원수를 갚는다고?
1: 어머니는 왓들 놀라 머리를 들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그는 의혹의 찬 눈길로 딸을 쳐다보았다.
0: 어머니, 알아요?
1: 수연이는 어머니가 눈물을 멈춘 것을 보고 얼마간 흥분되어 말을 이었다.
0: 우리에게는 조직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힘을 합치면 무서울 게 없거든요. 제일 좋은 사람들인 공산당이 우리를 이끌어서 외놈을 쳐보시고 왕유리 같은 악당놈을 처단해버려요. 어머니, 죄다 알려드리죠. 왕유일놈의 목숨도 바로 오늘 밤에 끝장나요.
2: 뭐, 그게 정말이냐?
1: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0: 그래요?
1: 수연이는 조용히 대답하였다.
0: 어머니, 겁낼 것 없어요. 우린 꼭 그놈을 이겨요. 어머니, 우린 오늘 전에 우리 집 사랑채를 좀 쓰려고 해요. 우리 집은 산을 둥지고 있길래 나쁜 놈들이 눈치채지 못해요. 더욱이 우리 모두 어머니를 믿고 있어요. 다른 집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어머니 승낙하시겠죠?
1: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목석같이 굳어졌다. 뜻을 미처 새겨들을 새도 없이 공포가 밀려들었고 더욱이 딸을 걱정하는 긴장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방금 거리에서 일어난 그 일을 생각하고 급히 말하였다.
2: 수연아, 방금 괴력은 한차가 남쪽으로 갔다. 너희들은...
0: 알았어요. 제가 이제 나가보죠.
1: 수연이는 동생을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막 걸음을 뛰려다가 머리를 휙 돌리며 물었다.
0: 아, 어머니, 사랑채 사람들 데려오는 것을 허락하세요.
2: 그래라. 그럼 넌 어서 가보아라.
1: 어머니는 재빨리 대답하였다. 그러나 딸이 사라지자 다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어머니의 가슴은 단 것인지 쓴 것인지 매운 것인지 신 것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가지가지의 복잡한 감정에 엉켜오고 얽매였다. 입가에는 마치도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는 듯도 하고 수고운 미소를 지어내는 것 같기도 한 깊숙이 패인 가는 주름살이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수연이는 골목을 벗어나자 란자와 마주쳤다.
0: 너 봤니?
1: 그는 란자가 입을 열기도 전에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3: 뭘?
1: 어정쩡해서 눈을 쪼푸리던 란자는 대뜸 알아차렸다.
3: 넌 어떻게 알았니? 아, 아주머니가 말해주었겠구나. 너희 어머니는 매를 맞았어.
0: 뭐? 매를 맞다니?
3: 아니, 아주머니가 말하지 않았니? 바로 그 마차우에 괴뢰군 건법 한장놈이 총탑으로 한 대 때렸어.
1: 란자는 그때 일을 대충 이야기해주고는 수연이를 끌며 나직이 말하였다.
3: 강도무에게 알려주러 가자. 내가 세워보았어. 차우에는 괴뢰군이 네 놈이야. 한 놈이 정을 한 자루씩.
1: 마차는 높은 담벽 옆에서 속도를 죽였다. 참오리꾼이 큰 소리로 외치며 채찍을 올리자 노새들이 허리를 꼬부리고 앞으로 후닥닥 달려나갔다. 마차는 다시 덜컥거리며 궁중형 대문을 지나 현판에 검은 글로 승수향 향공소라고 쓴 간판을 건 문어구에 가서 멈춰섰다. 차후에서 네 명의 괴뢰군이 뛰어내려 음침한 주홍색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깊숙한 저택 안의 응접실 문어구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눈썹마저 거의 보이지 않도록 훌렁 벗어진 피동피동한 둥근 머리는 비계덩어리를 방불케 하였다. 그가 입은 검정 비단겹 조거리의 까만 빛에 기름기 흐르는 상판대기가 한결 더 번지르르해 보였다. 괴뢰군들 가운데서 낯짝이 얼근 놈이 쪼르르 계단을 올라가 공손하게 웃음을 지으며 굽신거렸다. 그는 곽곰보였다.
4: 왕향장님, 귀체 건강하옵신지요?
5: 곽 반장이 돌아왔나?
4: 네.
5: 수고했네. 아, 수고했어.
1: 왕요일은 누런 앞니를 드러내며 반장과 같이 집안으로 들어가 찬물을 마시면서 쑥덕거렸다. 승수향 향장 왕요일의 집은 몇 대를 물려 내려오는 큰 부자였지만 그 어느 때도 왕요일 놈이 재산을 넘겨받은 후처럼 흥성거리지 못하였다. 왕요일에게는 왕간지라 부르는 사촌동생이 하나 있었으나 그들은 아버지 대에 벌써 재산을 갈랐었다. 소문에 의하면 재산을 가를 때 그들의 아버지 형제가 산 하나로 하여 알력이 생겼는데 결국은 왕요일의 아버지가 관청을 등에 업다 보니 왕간지 아버지는 손해를 보고 말았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이 두 집은 담을 하나 사이두고 있었으나 의는 좋지 못하였다. 왕간지 아버지는 바로 그 일을 겪은 뒤 아들을 키워 꼭 벼슬을 시키려고 마음먹고 왕간지를 어릴 때부터 학교로 보냈다. 하지만 왕간지는 중학교에 들어가자 줄곧 밖으로 또 돌아다니기만 하고 집일은 전혀 돌보지 않아 재산은 하나도 불지 못했다. 다 같은 지주인 이 두 형제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견해는 각이하였다. 왕간지는 부평에서 대학을 마치고 연태에 와서 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집에 돌아오는 일이 매우 드물어서 마을 아이들은 거의 글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몇 번 집을 다녀간 정형을 보아 그를 왕요일과 다르게 여겼다. 왕간지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친절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도 업신여기지 않았다. 특히 민국 24년 초겨울에 그는 집에 왔다가 사람들이 먹을 것이 모자라 고생하는 것을 보자 자기 집에 묵은 쌀을 얼마간 꺼내어 구워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그래도 글 공부를 하고 나다니던 사람이 낫다거니 견식이 높다거니 하고들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사촌형 왕요일은 그렇지 않았다. 그때 진사령이요, 전탄장이요, 황삼해요, 치얼러요 하는 지방 군벌들이 이 산간지구를 통치하고 있었다. 왕요일은 애비의 자리를 넘겨받아 향장이 되자 땅떼기나 차지하고 제 마음대로 사령인지 뭔지 하는 관직을 차지하고 세도를 부리는 토비 세력을 등에 업고 이 일대의 지방 황제 노릇을 하였다. 평소에 그들 부자는 부근 마을로 싸다니면서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여 딸이 곱게 생겼거나 좀 예쁜 며느리를 맞은 집에서는 살기 아가리에서 닭을 보호하듯 그놈들을 피해야만 하였다. 왕요일의 재산은 그 본인도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마을의 근 절반 땅을 차지하는 왕간의 저택은 푸른 벽돌로 쌓아올린 기와집이었다. 집 둘레에는 담벽을 두르고 담벽 위에는 마름쇠를 꽉 박아놓았으며 대문 어구에는 문을 지키는 포대가 위험스럽게 높이 솟아있었다. 집에는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하여 수십 명의 개다리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이 산골에는 이놈의 집밖에 큰 마차가 없었다. 향장은 마차가 다니기 편리하게 하려고 농민들을 끌어내어 도수성까지 뻗어간 큰 길을 닦게 하였다. 77 사변 이후 일본 놈들이 잘 살고 못 살고 관계없이 중국 사람이면 다 죽이고 빼앗는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왕유일 놈은 이제야말로 끝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더럽 겁을 먹었다. 그 후에 일본 놈에게 달라붙은 군벌 진옥당이 편지로 그에게 세력을 누리고 보안대를 조직하라고 했다. 이놈은 너무나도 기뻐 자기가 이전보다 한결 더 위험있게 느껴졌다. 오래지 않아 괴뢰 현장이 폭동군에게 처단되었다. 현내가 술렁거렸다. 왕유일은 겁이 덜컥 나서 황급히 일본 놈에게 군대를 파견해 달라고 졸랐다. 하지만 벌방에 병력도 모자라는 외놈들이 어떻게 산골까지 돌보겠는가. 결국은 그래도 진옥당이 괴뢰군 한 개 분대를 보내어 이곳 보안대와 함께 부근 몇 개 마을에 나누어 주둔시켰다. 향공서에는 괴뢰군 한 개 분대와 29명의 보안대가 지키고 있었다. 보안대 대장은 그의 아들 왕죽이었고 조카 왕류준은 소대장이 되었다. 그러나 지방은 여전히 안정되지 않았다. 공산당이 지핀 불길은 마치도 헤아릴 수 없는 불꽃이 가을에 마른 풀밭에 떨어진 듯 갈수록 세차게 타번졌다. 도처에서 폭동이 터지고 수많은 괴뢰들과 매국노들이 처단되었다. 자기의 적은 세력으로는 이 산간지구가 평온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느낀 왕요일은 외놈들에게 군대를 파견해달라고 곽건보 반장과 왕죽, 왕류즈를 거점에 들여보냈었다.
5: 이게 될 말이야? 이게?
1: 왕요일은 일본 놈들이 아직은 못 온다는 곽건보의 말을 듣자 안절부절 못하여 집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비계똥이 같은 머리를 내저었다. 곽건보는 그닥 대수로이 여기지 않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쭉 웃었다.
4: 형장님, 걱정할 건 없습니다. 정 형장이 며칠 지내보다가 정 못 베기겠으면 거점으로 철수해오라고 말했으니까요.

0: 드라마 숨바귀꽃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저게 침략 앞에서 구세게
1: 맞서면 이강산을 베이징 시간 13: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어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붉으신 아침 햇살에 산과들이 하루가 다르게 초록빛으로 물들어가면서 5월의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치고 있습니다. 5월은 1년 중 가장 싱그럽고 활기찬 달이어서 그런지 가족 사랑과 가정 행복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하여들의 요청 앞마당에서는 초록빛 향기와 함께 가족의 소중함과 따뜻함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 함께 상해시에 살고 있는 강옥진 씨가 고향의 부모님에게 요청한 노래 초록빛 노래를 감상합시다.

5월의 실록에 취해 풀잎은 연녹색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바람은 향기를 싣고 와 초록색 서정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의 실록에는 우리네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안겨주는 싱싱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한테 5월은 행복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산동성 위예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경자 씨는 타향에서 몇 년간 살아가면서 고향의 정다움을 다시 새기게 됐다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노래 만천성을 요청하려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박경자 씨가 가족과 함께 5월의 싱싱함을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만천성을 보내드립니다.

0: 심수시에 살고 있는 주철 씨가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현재 심수에서 사업하고 있는 주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시에 근진에 계시는데 아버지 조금병, 어머니 한혜순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결혼 4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부모님은 힘든 생활 해변에서도 또 아들 어역하게 키웠습니다. 아여 부모님께 연인의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앉으시오. 또 아들이 효도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재미있는 소품을 요청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주철 씨의 부모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소품 염치 없는 가족을 보내드립니다.
2: 어디 가나 닭이 좀 같이 튀려 하셨더만. 에이야야야야야 닭이나 또 튀나 하자.
3: 아유
2: 어디 갔다 왔어도.
3: 아유 닭이 붙잡으러 갔다 왔어.
2: 아버리 그 닭도 어떻게 붙잡았어도.
3: 야야 말도 말래야 이 닭이 붙잡나고 육박전했다. 야야.
2: 어때?
3: 야 이거 닭도 다 입에 날아 들어갔다. 야야. 근데 닭이었지 한 마리 없더라.
2: 이게? 난 그 닭이 너무 사물어 뭐 붙잡다 못해 못 붙잡고 이 맥에서 앞타고 붙잡아가지고 이미 잡았지.
3: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게?
2: 아이 이거 먹다 못을 하면 또 그거 잡지 무슨.
3: 이 옳다 먹자.
2: 여기다 거기다 넣어. 이쪽으로 떨어지겠다. 이쪽으로
4: 망쳐라 망쳐라.
2: 아이 오마 오마 너 어디 자꾸 나를 부르는데 유치원 앞 부르는 것처럼 들어.
4: 꼬박이 되죠? 쟤네들이었네. 아니다. 또 달고 잡아. 잘했다. 깡철아, 그거 조금 저쪽으로 가져가서 뒤로 와야 되니.
2: 어째?
4: 냄새 난다.
2: 냄새 난다고? 응. 기름, 그래, 집은 나 저쪽 가자. 아이고,
4: 아가. 야, 너야, 저거 지금. 이거 없어. 이거 빨리 내려 줘서.
3: 야야. 이게 무슨 게 아니고.
4: 이게 감지 있구만.
3: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4: 야. 요 아래 산전 마다에다 놓고 받는 건 내 들어왔었구만.
3: 그래 그럼 또 외상치기 해서.
4: 내 현금치기 하는 거 봤음도. 이거 돈 있으면 돼지고기 싸 먹겠다.
3: 아니 그 외상치기면 이게 외상까지 돼가지고 깨지.
4: 그럴 줄 알고 내 바스바스를 우리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었구만.
3: 잘했다.
4: 잘했지.
3: 야야야야. 당신이야 여지껏 일해온 중에서 오늘 일처리 제일 잘했다.
4: 웃기고 쉬울 뻔했다. 모르는 사람 봐서 나를 행패 없는 거 하겠다. 근데 잘 저 닭은 어째 이렇게 들여봤다.
3: 아, 어때 이제 또 잡다 좀 먹다 마서 나면 지금 마저 잡아먹자고 가죠.
4: 욕심 많다야. 그나저나 야는 뭐하니? 응? 광철아!
2: 예?
4: 아직 멀어. 빨리 오나 빨리.
2: 야야야야.
4: 그래, 닭은 어

0: 먹자니.
1: 이번에는 야. 좀 구워 먹자고. 내가 저기다 지금 통닭구이를 만들었어.
2: 이거 뭐요?
0: 감추를 내가 가지고 왔다.
2: 뭐다? 뭐다?
0: 야, 이거. 야, 니트. 야, 이게 맛있다고 난시더라.
2: 자자, 뭐다?
0: 에이, 에이. 잠깐. 에이,
1: 아이, 뭐, 혼자 마임도.
0: 어, 야,
2: 깔려. 목구멍이 짱하게 이렇게 커서고 말자, 야, 야, 야. 그 금년 동사면 온 동사면 좀 야 한 줄 먹겠다.
1: 좋다 야
0: 좋다.
1: 아야 나도 저기 좀 뭐야 저 피주 다섯 상자에다 빼줘 한 상자 아까 가져왔대. 저 허덕하네 이 나한테.
2: 그럼 너도 또 위상치기 해.
0: 금년 내는 회사에 또 위상치기를 한다 야.
2: 잘했다 야야야야 먹자. 야야 그 저기 뭐야 먹다 죽은 것이 때까지도 좋다더라.
1: 그래.
2: 야. 먹는 게 남는 게다.
0: 먹을 소리 나까 이리 어째 털털하니.
1: 근데 아버지
2: 어째
1: 우리 저 닭은 어떻게 해먹을까?
0: 야 먹을 바엔 조금 다채롭게 해먹자.
2: 응? 야 먹을 바에는 그저 입에서 불이 확 일어나고 그저 귓구멍에서 그저 바람 씩 나오게 오오라게 해먹어보자.
1: 그러면 이번에 수탕 말라탕 해볼까?
2: 어떻게?
0: 수탕 어떻게 아무 우리는 어떻게 먹어주면 되지만
1: 어떻게 하는가 보지? 여기 이 닭고기다가 그래. 고추장 태풀을 넣고 그다음에 이거 빨간 고추를 총총총총 쏘라였고 어다 그다음에 아버지 저도 이 기다 아마 그 대파 두 대를 차차차차 쏘라고 여기다 창 입에 넣고 그다음에 또 엄마처럼 이렇게 하루루 한 시래기를 이제 고다기처럼 거기다 살짝 덮어놓고 그다음에 또 우리 마을의 그 초자처럼 이제 그 썩썩하고 센 고춧가루를 다 영미야.
0: 니처럼 맛있겠다.
2: 야, 닭고기보다 야 니 말하는 게 더 구수하다.
1: 아, 근데 이게 가만 볼까? 이게 지금 형제 좋지만 이제 한쪽으로는 아이 좋더란데
0: 어째?
2: 어째?
1: 아유 우리 저 혼자에 가져다 준 닭을 다 잡아먹고 어제는 하나밖에 없었구만. 이게 마지막 닭이구만.
2: 아니 그러길래 이면 맛있게 해먹자는 게다.
0: 어 그래.
1: 아니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저 다 잡아먹은 소문 듣고 위에서 검사 내려오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
2: 뭐라고 서서해서 이제 잡아먹었다 하면 되지.
0: 했다고 하면 아이들까?
1: 예, 기르기 말에 곧이 들을까?
0: 야, 간단히 써봐서 우리 배를 떼게 보겠니?
2: 근데 너무 개새끼 알면 소새끼들 물어갔다 해라.
0: 저런 소새끼 어떻게 달고 물어고 말하는 게?
2: 아니 그러면 다시 새끼들이 물어갔다 해.
0: 정정 말하는 게 이거.
1: 어쨌든 무슨 우리 달래서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좀 무상물로 갖다 줬길래 뭐 우리 잡아먹어도 그쪽에서는 할 말이 없지 뭐.
0: 그렇지.
2: 그러길래 내 말은 그저 실은 푹 넣고 먹자는 게다.
1: 그러겠어.
2: 야야 답답다.
1: 아이 가만 우리 저 달근은 다달을 멋있게 총결 짓고 나께 저 닭구이 한 그릇 맛을 보는 게 어떠세요?
0: 어, 꿀잘다! 빨리 가져!
1: 내가 가져올게요, 기다려! 왔다 가라!
0: 야, 야, 손 대가!
1: 손 대가!
0: 야, 냄새 좋다, 야!
1: 야, 이거 너무 크다! 아버지 하나 따.
0: 나도
2: 정말 똑똑하다 이게. 야
0: 그렇지. 그 나는 야보다 키 큰 남자는 많이 봐도 야보다 더 똑똑한 남자는 많이 못 봤었구만. 원래 야 같은 날 촌장질하면 대단히 잘하겠는데 그렇지?
2: 야 그때 지금 촌장 안에 그 뭐요? 그 정신병에 걸린 닭새끼처럼
1: 아야
2: 이 뭐야?
1: 어째 이래? 예예예. 아, 잠깐만. 아니.

0: 저기 전자 말 나왔을까 근데 아버지 어쨌든 전자 앞에서 좀 살짝 굽적굽적 거립잖아. 얘는 전장 앞에서는 구슬댄 일이 없다. 예, 이게 아버지, 아버지 전장 앞에서 구석구석 거리나 이러니 아따 그 빨래줄이 입으로 아예 풀럭풀럭 하니까 이런 벽에 앉아.
1: 그건 내 키 커서 그렇게 배워 그런 게다.
2: 그렇겠구야. 네 눈에는 펄럭거린 같아도 내 눈에는 절대 아니다. 빠진 게 없고 뱀뱀치 그랬지만 그렇게 말하지 마라.
1: 그래도 저 우리 여보 당신 나를 제대로 평가한다. 야, 예? 네 이제 촌장 이야기 나와서 그래 지금. 예. 마시 아무 때나 이제 촌장 우리 집 아주 커서 죽이면 내 그대 이거 오른 호재 답세가지고 왼쪽에 차차다 붙게 해놓지 않는가 바라네.
0: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할 만한도?
1: 그래.
0: 조심만. 아버지 야, 그렇게 하나리노? 네. 나도 저 자리에 매사 다 후레 가리고 확 밟아놓고.
2: 야, 못하는 소리 없다. 야, 정말. 그렇게 오빠 난 거 때려놓고 사랑비 대들 잘 그래.
3: 내 올빠나다고 이 사람들이 이게 사람 없어서 뒤에서 막말을 한다 내게. 야 그런데 내 이 집을 내서 정말 머리 아프다. 시부에서 잘 살라고 향정부에 가서 달걀 100마리 갖다 줬대. 이젠 다 먹고 한 마리도 뭐 남은 것 같지. 정말 답답하구만. 이거 뭐?
0: 천장!
3: 에이, 채나. 어제 입은 헐락헐락하며 그래요. 야? 할 말 있어?
0: 어여!
3: 어제?
0: 천장 못하지 좋은 거 샀다.
3: 그런데나?
0: 내 마당 한번 바꿀까?
3: 에이, 채나라 이게. 내 두려움에 들으려니까는 뭐 나를 면사 하나 후려 갈긴다며?
0: 아이 개새끼!
3: 무슨 일 하니?
0: 아이 개새끼!
3: 개새끼 어째?
0: 개새끼! 개새끼 닭이 물어가면 면사 탕 해놓는단 말이지. 야
3: 어서. 개한테도 면사 있는가? 야?
0: 아니야. 우리 집은 원래 육식하는 집안이잖아 가지고야. 그 개새끼 보고도 면사이라 한다.
3: 오. 정말 유식한 집안이 맞소냐. 그래서 나는 발로 확 뽑는다고 해서.
2: 와이 정말 바보 해주랬지 천자리 그랬지.
3: 바보 해준다고? 야 이게 아신채였다야. 근데 이게 무슨 냄새가?
0: 어째 천자 어째
3: 냄새. 야 이게 무슨 고기 냄새 난다.
0: 무슨 고기
3: 또 달그 잡아먹었지.
0: 아이고 무슨 달그?
3: 집 달그.
0: 아버지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여보 당신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2: 아이 나 닭을 잡아먹었단 말 아예 했는데.
3: 설마 저 몽땅 다 잡아먹은 건 아니겠지.
0: 몽땅 잡아먹다. 그거는 생별한 마들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저기 아주 달걀 한 마리 있는데. 아이 여보 다시 우리 닭이 잡아먹었어.
4: 아이 우리 아이 잡아먹었을게.
3: 걔 저 닭은 뭐 보자고 저기다가 묶어놨어? 잡아먹자고 한 게 아니야?
0: 아리
3: 저기 아리 어째? 야 저기 아리 어째?
0: 저기 알 낙하는 게 바깥에 너무 좁아서 집에 들여오면 빨리 낙하는 거야. 집에 들여와.
3: 어 이동무. 야 이동무네 집에선 수탉이 알아놨어요. 야,
0: 아니야. 우리 집은 옆대는 내려오면 수탉이 안 나는 집안이다.
3: 아, 그런가? 이야, 이게 야 귀한하다야. 아줌마, 아줌마, 이 집엔 수탉이 안 났어야.
2: 그렇겠지 뭐.
3: 야, 이모. 그럼 내 그 봄에 공사에서 개다 준 그 닭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대. 야, 야. 닭 잡아서 좀 구경은 하지 뭐. 야, 가게. 이봐. 도대체 닭이 몇 마리 있어?
2: 100마리.
3: 네 마리 있는가?
2: 100마리. 100마리.
3: 100마리.
0: 아이. 좀 뭐요? 100마리 없어. 100마리 없어.
3: 없다고? 어째는데?
0: 아이 저 뭔가 잊어먹었어. 옳다 저 잊어먹었어. 야.
3: 잊어먹었다고?

0: 야야.
1: 당신이 뭐 지금 장난질하고, 야?
0: 아이 장난을 못 장난이야.
1: 이거 이게 장난 아니고 뭐야 이게? 에?
0: 아니 우리 당이 아이도 못 먹었지.
1: 아이 이봐. 당신의 집에서 하루가 내일게 달걀 잡아먹는 건 온 촌에서 다 아는 게 어따 대고 거짓말이지.
2: 아이 그럼 소문이 났습니까?
1: 소문이 나나무나 지금 향정부에서 야 검사하겠다고 야단이 나서 야단. 그 알긴 아는 것 같지. 야 이거로.
3: 어째?
1: 니 내하고 제대로 말해야 한다.
3: 응.
1: 어? 다른 거 잡아먹어, 아이 먹어.
3: 가능하게 아이 잡아먹고 싶어.
1: 정말 아이 잡아먹었지? 응. 어, 이놈아!
0: 아니야!
1: 정말 아이 잡아먹었지?
0: 아니야! 그냥 가능하게 잡아먹었어.
1: 무슨게?
0: 아이 잡아먹었다.
1: 가능하다. 야, 이놈! 송주 때께 제대로 말해.
0: 아니, 가능하게. 제대로 말해서 그렇지. 정말 내 아이.
1: 아이 어찌라고 이게 빙든 닭새끼처럼 뭐가 더 작발 질거려. 야 뭐예요 뭐 저기 뭐예요. 아이 닭털이구만. 어? 그러다 아이 잡아먹었어. 야 잡아먹었지 뭐.
0: 자 잡아먹었어 어째.
1: 그렇지 글쎄 이모 정신 있어. 야 향정부에서 닭을 사다 줬으면 그거 잘 키워가지고 서리 야 잘살 궁리해야지. 이게 뭐예요. 야 야, 당신에는 정말 내 옛날나 지금나 아 어째 이렇게 국리 없이 사? 야, 야 정말 당신의 집에 법이 있어? 야,
0: 아, 법이 있어? 우리는 먹는 법밖에 없어.
1: 무식해. 야, 염치 없다. 염치 없어. 너무 염치 없다 이마.
0: 야, 어서 우리 집에는 염채 김치에서도 염치는 없어.
1: 야, 이거 상상 대대치 이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우리 촌에서 당신에만 정신 차리고 잘 살 수 있다면. 우리 촌은 언영 조여사회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2: 촌장!
1: 어째 그래?
2: 조여사라는 게 뭐임두?
1: 조여사회라는 건 이게야. 쇼캉서회를 말하는 게인데. 아, 이거 말하자면 어째?
2: 소탕서회라는 게 또 뭐임두?
1: 소탕서회는 무슨 소탕서회요? 쇼캉서회! 에어 답답하오. 이거 간단히 말하면야. 생활이 남보다 풍요롭게 잘 사는 거 이런 거 쇼캉서회를 한단 말이오. 얼마나?
3: 그러면 무슨 우리 집은 쇼캉서회 들어간 지 오래겠구나.
1: 무식해. 너 집이 쇼캉서회 들어간 지 오래다고.
3: 그래. 아이 매일마다 이 집이 이런 닭고기 잡아먹으면 이거 닭이 잡아먹으면 꼽히는 생활을 하는 것도 이게 그래갖고 쇼캉서회 아닌가.
1: 야 이게 말하는 게 정말 행비였다 이게.
3: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비록 빈곤하지만은 이 입은 쇼캉서회 들어간 게 어랍니다.
1: 야 이거 싹싹 걷어지 마라.
3: 에? 어쩌?
1: 야 먹어서 싹 빈 털털이 된 게 어떻게 쇼캉서회야? 야 쇼캉서회라고 하면. 내 100마리 개다 줬으면
3: 어.
1: 그 100마리 양백마리 되고 양백마리 양천마리 되고 견주 수입도 쭉쭉 올라가면서 생활도 그저 꼽혀놔야 이게 쇼캉서회지 얼마나. 에이구 무수가 알아서 오요. 이모 내 명령에도 당신을 달고 더 캐다 주자고 해도 이제 갭이 나서 못 깨다 주겠어.
0: 어제 또 가서 잡아먹어라.
1: 그래 캐지 뭐.
3: 이모
1: 어쩌면
0: 전혀 청각이 늙게 된 시집장 가는 그런 멋이 있어야 되는데 아 지금은 닭새끼들이라 되고
2: 이거 그것뿐임도 영양 부족인지 어기고 저 엉치를 뜯어먹고 짜빨간 거 엉치 나오니까 나 영양 부족인 간에 사람 죽고 또 죽고 할까 사람 안 죽이나 뜨고만
3: 옳다. 그리고 또 무슨 정신병자 싹 걸려놓지 아 밤이면 뭐 잔치를 하지 어찌 부다 잔치.
1: 야 불에서 싹 잡아먹어.
3: 왜?
1: 어? 그럼 팔로끼를 다 사야지 임마.
0: 뭐 팔로끼로 찬다고?
1: 어디서 무슨 팔로끼?
0: 지금도 있는가?
1: 에이 뭐 싹싹 해대체 이거 팔로끼 무슨 팔로끼요?
0: 그래
1: 닭을 팔 수 있는 길을 찾으란 말이오. 야이 자 아, 정말
3: 아이고야 무슨 팔 수 있는 길 찾 좋다.
1: 어째?
3: 저자 이보 무슨 다리를 무슨 다 키워놓으 무슨 근심 걱정 하지 말라더만.
1: 어.
3: 무슨 부시다 따로 우리 집에다 시집 보낸 것처럼 훌구덩 매겨놓고 몇 번을 들이다 봤어.
1: 야 그거는 내 이제니.
3: 응.
1: 야 내 촌자 내야 이 촌에 온 촌에 다 돌아다니면 이 열매나 많이 내 너지마 딱 붙들고 있겠네. 야이
3: 이게 딱 그렇지. 사실 그냥 우리도 이 닭을 키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해서.
1: 아 그거
3: 봐. 그때 야 밤을 자고 나무 있지. 아이고 슬기란 게 물어가지 쪽잡이란 게 물어가지. 아, 그 다음에 또, 어. 뭐, 또, 도덕질 맞

0: 천천히. 어째? 그 집에 끝만 씻다면, 어, 여길
1: 어째? 어째?
2: 어째?
1: 아, 이런 것도 여기 와서, 어딜 가기나. 아, 여기 와서.
0: 천천히.
1: 어째?
0: 여기, 우리 오늘 좀 다채롭게, 모자구서로, 요 통닭구이 한 개인데, 어. 요거 천천히 한번 맛을 봐.
1: 너 집에서 한 개라고?
0: 그렇지.
3: 그렇지.
1: 난 아침 먹고 왔다.
3: 야, 어째 이래.
0: 한 맛을 보라. 야, 한 맛을 보라.
1: 아, 보자.
0: 야, 맛을 봐.
1: 어, 이게 냄새로 맡아서는 좀 괜찮은 것 같아.
4: 맞아.
1: 야, 이게 야, 진짜 장가분의 닭곰보다 더 맛있어.
3: 그렇지.
0: 맛있지?
1: 어, 맛있다, 야. 자, 이봐, 이봐. 근데 이 닭고기 양념은 누가 만들었어?
3: 야, 했지.
1: 무슨 게, 야.
3: 야, 했지.
1: 야. 이게 진짜 네 한 게 맞니?
0: 그렇게 했지.
1: 야.
0: 야, 닭이야 정말 이런 말을 계속 잡아먹다가 야, 이 닭이만 봐도 닭똥 냄새 나지. 야, 그래서 요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맛있게 해먹겠는가 이런 곰곰이 생각하던 끝에 내 산에 가서 야 부스도 뚫고 약재도 캐고 해가지고 야
3: 여러 가지로
0: 이런 비법을 만들까는데 이렇게 우둔한 양념이 나온대.
3: 그 장사분이 야 그 닭곰 양념도 야 만들어 준겐다.
1: 정말요?
0: 그래.
1: 아 맞아. 아이고
4: 어제
1: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이.
3: 예.
1: 이게 이번 나쁜 일이 좋은 일로 먼저 졌구만. 야.
4: 무슨 말이야?
1: 이봐. 내 당신네를 달급 팔아주지 않았길래.
3: 예.
1: 야 이게 뭐 통닭구비 전문가 됐구만 뭐.
3: 엄마.
1: 아이 그랬어. 잘했다. 야. 야, 네 이 통닭구비를 한 마리 좀 채로 나라 해줄 수 없니?
0: 어째?
1: 내 사겠다. 내 이거 사다가 우리 행정부 직공식당에 가져다가 모든 맛을 배워서 그 사람들이 모두 맛있다고 하면 너네들 그때도 통닭구비를 그 간판들 참 내다 걸고 네가 만든 그 비법으로 만든 양념도 전매 특가를 내고 야, 그리고 야 어쨌든 여러모로 우리 닭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잘 개척해가지고 너네들 몇 년부터는 야 빈곤 부척에서 벗어나고 함께 소회사에 들어가보자. 어떠서?
0: 야 좋지. 좋지 뭐야.
1: 아 그런데 어쨌든 근심이 된다.
0: 어째?
1: 아니 뭐 당신이 또 닭을 다 잡아본 거 뭐지?
3: 아이 그럼 닭과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 많은데 우리 그런 일 하면 안 되지 뭐.
1: 벌써
3: 그래.
1: 당신의 마 어쨌든 열심히 앞에서 달려. 내 그럼 뒤에서 힘내니까 도와줄게. 야.
0: 그러면 우리 처자마 딱 믿겠어.
1: 그래. 믿어라.
3: 야, 좋다야.
1: 야, 좋소. 아유, 어째. 밖에 먹어지고. 아유.
0: 당자라.

0: 한국에 계시는 김분옥 씨가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한테 보내온 영상 편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1: 안녕하세요. 나는 중국에서 온 토산자에서 온 김분옥이랍니다. 올해 가정달을 맞이하면서 늘 그립고 보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동생들, 조카들, 그리고 화룡시에 사는 김아 국장님, 그리고 토산의 창우 엄마, 용석 엄마, 7대 여러분들, 오늘 요청할 마당 통해서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0: 네, 그럼 고향 화룡시에 있는 동생과 친구들이 잘 있기를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은 멀고 멀어도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모두 소중한 가족부터 챙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가는 건 어떤지요? 가족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전함에 소홀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전하면서 우리 모두 사랑을 키워갑시다. 군춘시에 살고 있는 한옥자 씨는 인생 고래힐을 넘어서도 항상 씩씩하게 농산일을 견지해가고 있는 남편을 보면은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항상 건강하고 가족이 화목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모내기 영화로세를 요청해봤습니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5월의 꽃향기가 짙어지면서 주말이면 공원이나 강가로 산책 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활짝 핀 살구꽃이 실록의 5월에 싱그러움과 화사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싱그러운 5월에 우리 모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부모님에게 우더른에게 무단을 전합시다. 네, 그럼 끝으로 노래 봄날의 이야기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听众朋友们，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롱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 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정성이 깃든 선물 함께 나누면 더 빛나는 가을의 풍요로움 높아진 하늘처럼 마음까지 높아지는 이 가을 상쾌한 바람이 전하는 초대장으로 여러분을 풍요의 계절로 초대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속담을 알아보겠습니다.
1: 힘든 일을 시작하면 쉬운 일이 올 것이다. 는 속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해결하거나 시작하면 결국 그 후에 더 쉬운 일이 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고난과 역경을 먼저 이겨내면 그 뒤에는 편안함이나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인내와 끈기를 강조하며 힘든 과정을 지나면 더 나은 결과가 온다는 인생의 법칙을 알려줍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 처음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나면 결국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쉬운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피하고 싶은 유혹에 자주 빠지지만 이 속담은 오히려 힘든 일에 도전함으로써 그 끝에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철호라는 이름의 청년이었고 다른 한 명은 지수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친구였으며 함께 자라며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둘은 함께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철호는 항상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는 성격이었고 반면 지수는 항상 쉽고 편한 길을 찾으려는 성향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농사가 시작될 예정이었고 그 농사를 맡을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이 농사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맡는 것이 자신에게 큰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지원했습니다. 반면 지수는 농사가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다른 일을 찾아 편하게 살아가려 했습니다. 그는 농사가 끝날 때까지 농사일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힘든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편한 일만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농사를 시작하면서 철호는 정말로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등의 고된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어지고 몸은 지쳤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든 상황이 되자 그는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계속 일을 이어갔습니다. 힘들다고 그만두면 그 뒤로 오는 보상을 얻을 수 없겠지라며 철호는 끊임없이 자신을 독려했습니다. 한편 지수는 철호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일들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씨가 더워지거나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철호에게 농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농사일을 피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큰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사가 끝나가면서 철호는 무사히 작업을 마쳤고 그 끝에서 그는 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힘들었던 일들이 끝나고 나니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더 나은 농사 기술을 배우고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의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반면 지수는 평소에 쉽고 편한 길만을 택했지만 결국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작은 이익이나 만족에 그쳤습니다. 그는 철호처럼 힘든 일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 그가 얻은 것은 그저 일시적인 편안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선택이 항상 맞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철호는 힘든 일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그에 대한 보상도 따라왔습니다. 반면 지수는 항상 편한 길을 택하다가 결국 더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어려운 일을 미루지 말고 그 일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일을 먼저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국 더 큰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철호는 농사라는 힘든 일을 먼저 맡고 그 과정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그 끝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경험과 보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지수는 쉽게 살아가려 했지만 결국 얻을 수 있는 것은 작은 만족에 그쳤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고 나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가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인내와 끈기의 중요성입니다. 철호는 고된 일을 하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새로운 경험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일을 해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인내와 끈기는 결국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겪으며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수는 편한 길을 선택하며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했지만 결국 그것은 그를 더 큰 어려움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면 초로는 힘든 길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그를 성장시키고 더 큰 보상을 얻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이 단기적인 이득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취를 추구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편한 길을 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힘든 일을 시작하면 쉬운 일이 올 것이다 라는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선택들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고 그 일을 먼저 해결해 나간다면 결국 더 큰 보상과 성취가 뒤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의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속담은 우리에게 도전과 성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탄수화물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의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은 바로 복합탄수화물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복합탄수화물은 단순 탄수화물에 비해 체내에서 더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며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특히 체중관리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복합탄수화물은 여러 가지 영양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콩류, 채소, 과일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은 일단 체내에서 천천히 분해되며 그 결과 혈당 수치의 급격한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탄수화물은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섬유질 함량, 복합탄수화물 식품은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를 도와주고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섬유질은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돕습니다. 또한 섬유질은 식사 후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 복합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천천히 분해되므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집중력 유지에 도움을 주고 피로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체중관리에 도움. 복합탄수화물은 저지방 식품이 많아 체중관리에 유리합니다. 또한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고 인슐린의 분비가 급격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체내 지방 축적을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복합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식품군을 통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통곡물로 만든 오트밀을 섭취하고 점심과 저녁에는 퀴노아, 현미, 고구마 등 다양한 복합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도 복합탄수화물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녹색 채소는 칼로리가 낮고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탄수화물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공된 곡물이나 정제된 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백미나 흰빵은 고도의 가공 과정을 거쳐 섬유질과 영양소가 대부분 제거된 단순 탄수화물입니다. 대신 현미, 통밀빵, 통곡물, 시리얼과 같은 덜 가공된 식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유리하고 더 많은 영양소와 섬유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복합탄수화물 식품이라 하더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튀김이나 과도한 기름을 사용한 요리는 칼로리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합탄수화물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는 단순 탄수화물보다 더 많은 영양소를 제공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체중관리와 당뇨병 예방에 유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음 단계로는 탄수화물 섭취의 양과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탄수화물 섭취의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적절한 섭취량과 섭취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중요한 에너지원이지만 지나치게 섭취하면 체내에 불필요한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섭취하면 신체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해 피로감이나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시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개인의 활동 수준, 연령,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1일 탄수화물

따라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체내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과도한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조절하려면 개인적인 필요와 활동 수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탄수화물이 필요할 수 있으며 반면에 체중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하루에 한 명당 약 200에서 300g 정도의 탄수화물이 적당하지만 이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의 타이밍은 체내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운동 전후에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합니다. 운동 전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운동 중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고 운동 후 회복을 돕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복합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통밀빵, 고구마 등을 섭취하면 운동 중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체내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탄수화물을 섭취하여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복합 탄수화물과 함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근육 회복을 돕는 데도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후 바나나와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밤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체중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은 저녁에도 중요한 역할을

에너지를 공급받고 활동적인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트밀과 과일을 섭취하면 빠르게 소화되며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이므로 적당한 양의 복합탄수화물을 포함한 식사를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 샐러드나 현미밥과 채소 등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벼운 복합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좋습니다. 고구마나 퀴노아와 같은 식품을 포함시켜 저녁에도 적당히 에너지를 공급하고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의 양과 타이밍을 적절하게 조절하면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체중 관리와 에너지 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어떻게 조리하고 섭취할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탄수화물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탄수화물을 어떻게 조리하고 선택하느냐가 건강한 섭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조리 방법이나 선택에 따라 그 영양적 가치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올바르게 조리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활용하는 것이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의 핵심입니다.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조리 방법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튀기거나 과도한 기름을 사용하는 방법은 칼로리를 급격히 증가시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굽기, 찌기, 끓이기와 같은 건강한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굽기 방법은 탄수화물 식품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구마, 단호박, 채소 등을 오븐에 구워서 섭취하면 기름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맛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굽기 방식은 또한 음식의 수분을 적당히 증발시키고 영양소가 보존되기 때문에 더욱 건강합니다. 찜은 특히 채소나 통곡물을 조리할 때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찜을 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음식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채소를 찌면 섬유질과 비타민C를 많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끓이기 방법도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에 유용하지만 끓일 때 너무 오래 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현미나 콩류를 끓일 때는 적당한 시간 동안 끓여서 영양소가 손실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한 끓인 후에는 너무 많은 소금을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튀기기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튀김 조리법은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지방도 과다 섭취하게 만들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긴 감자나 튀김밥은 열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간편식으로 자주 선택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튀김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거나 올리브 오일을 조금만 사용하여 구워 먹는 방법이 훨씬 더 건강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김빵, 백미, 설탕이 첨가된 시리얼 등 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영양소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통곡물은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통곡물은 정제된 곡물보다 더 많은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며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곡물은 비타민 B군과 미네랄, 마그네슘, 철분 등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현미. 백미 대신 현미를 선택하면 섬유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현미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퀴노아. 퀴노아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글루텐이 없어 글루텐 민감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통밀빵. 정제된 밀가루 대신 통밀로 만든 빵을 섭취하면 섬유질과 비타민E가 풍부합니다. 보리. 보리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꼭 쌀, 밀, 감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선택지를 통해 맛과 영양소를 다양화하면 한 가지 음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더 풍부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복합탄수화물로 섬유질, 비타민 A, C,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고구마는 쉽게 소화되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서서히 소화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항염증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강화와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며 저지방으로 탄수화물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검은콩, 강낭콩, 렌즈콩 등은 식사의 다양성을 더할 수 있고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도 탄수화물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특히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과 사과는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유익합니다. 단, 과일은 섬유질이 풍부하긴 하지만 당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과일 섭취를 적당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색 잎채소와 같은 채소들도 복합탄수화물의 좋은 원천입니다. 특히 고구마, 호박, 당근 등의 뿌리 채소는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건강에 유익합니다.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조리 방법과 식품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공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과 채소, 과일, 콩류 등 다양한 식품군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튀김보다는 구이, 찜, 끓이기와 같은 건강한 조리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탄수화물 섭취의 타이밍과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하루 종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체중관리, 당뇨병 예방, 장 건강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교통신호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나쁜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3층 계단만 올라도 숨이 차고 몇 걸음만 걸어도 힘들어집니다. 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노화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네, 아래 네 가지 자가 진단법으로 신체가 노화되기 시작했는지를 함께 테스트해 볼까요? 15분 내 계단 오르기. 네, 한 연구에서는 196명의 건강한 노인들의 계단 오르는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그중 절반이 75세 이상이고 휴식 없이 15분 연속 계단을 오를 수 있는 노인들은 건강한 노인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외 절반은 65세에서 75세 사이이지만 15분 연속 계단을 오를 수 없어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하는 빨리 늙는 노인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분석 결과 건강한 노인조의 생물학적 나이가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났고 빨리 늙는 노인조의 생물학적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빨리 늙는 노인조의 여러 가지 노화 관련 염증 인자도 다소 상승했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외다리로 서 있기. 네, 외다리로 서 있는 시간이 길수록 더 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균형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데 구체적으로 외다리로 서 있는 시간에 나타납니다. 연구일꾼들은 이를 통해 외다리로 서 있는 지속 시간이 노인의 신경 및 근육 노화에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서 내 성별에 관계없다고 추론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초당 0.9m여야 합니다. 네, 40만 명이 넘는 성인의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행 속도가 빠른 사람일수록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걷는 사람은 중년이 되면 생물학적 나이가 약 16세 정도 더 젊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네, 일반 사람들의 보행 속도는 초당 0.9m이고 초당 0.6m 미만이면 근육 위축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노화 과정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능력은 30초에서 25회 완성해야 합니다. 네, 앉았다 일어나기 테스트는 흔한 로인 체력 검사 방법으로 주로 하체 근육 능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의자 앞에 서서 두 손을 깍지 끼고 반복적으로 섰다 앉았다 하는 것입니다. 네, 종장면층이 30초 내에 25회 이상 완료할 수 있다면 하체 골격과 근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속담에 사람은 늙으면 다리가 먼저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인체 가장 중요한 하중 지지 관절 중 하나로 구조가 복잡하고 유연합니다. 따라서 전신 각 관절 중에서 가장 쉽게 병이 생기는 관절이기도 하는데요. 내 자신의 무릎 상태가 어떤지 모른다면 먼저 아래 방법대로 두 걸음만 걸어볼까요?

네, 느린 속도로 우리가 가장 깊이 쪼그려 앉을 수 있을 만큼 쪼그린 후 오리처럼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며 쪼그려 앉은 상태로 앞으로 걸어보세요. 네, 쪼그려 앉는 과정에서 무릎 앞부분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무릎이 매우 쑤시고 탱탱한 느낌이 든다면 이는 무릎 관절에 슬개골 연골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네, 쪼그려 앉아 걷는 과정에서 무릎을 움직일 수 없거나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이 뚜렷하게 통증을 느낀다면 이는 반월반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네, 측정 후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면 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무릎 관절 한 쌍을 가지고 있으니 잘 보호하기 바랍니다. 네,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제때 골관절과 진료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무릎관절, 엑스선, MRI, 초음파, CT 등의 검사를 진행하여 병세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방법은 허벅지의 근력과 신체 조화성에 일정한 요구가 있으므로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측정 전에 안전방호를 철저히 하거나 타인이 동반하는 것이 좋으며 관절에 심각한 통증이나 부종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무릎 관절의 병변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재차 이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름은 불에 석하고 심장과 동해 있기에 울화가 끓어오르기 쉽습니다. 네, 땀은 심액으로 땀을 흘리면 심장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여름 건강은 주로 심장 양생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심장은 전신의 혈액과 맥관과 관계되기에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며 움직일 때 땀이 나고 체력이 약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네, 심장은 또한 정신과도 관계되기에 심장이 손상되면 피로와 무기력, 불면증, 불안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붉은색 음식은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므로 여름에는 도마도와 체리와 같은 붉은색 과일과 채소를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네, 여름에 도마도를 자주 먹으면 좋은점이 많습니다. 네, 심장과 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도마도는 리코펜, 칼륨, 비타민 P 등 영양소를 풍부히 함유하고 있어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으며 심장병과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암 예방에도 좋은데요. 리코펜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잘 익은 도마도입니다. 일부 전염병학 연구에서 도마도와 리코펜이 풍부한 식품을 더 많이 섭취하면 전립선암, 구강암, 대장암, 간암 등과 같은 다양한 암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체리를 자주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체리는 철분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어 헤모글로 빈합성의 중요한 원료인 바 철분 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고 얼굴 혈색이 좋아지게 합니다. 체리는 체내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 바 심혈관계에 일정한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체리에는 또 비타민 A가 들어있어 시력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시각 기능을 유지하며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체리는 소화 촉진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주로 사과산과 구연산으로 구성된 유기산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어서 뇌 유액 분비를 자극하고 소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룸광덴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오늘은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소수민족 부미족의 전통 명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민족 부미족의 전통 명절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부미족의 명절로는 큰설과 큰보름, 동굴애돌기, 전산회, 상신절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정명과 단오절도 셉니다. 먼저 큰설을 알아봅니다. 큰설은 부미족이 가장 성대히 쇠는 명절로 보통 사흘에서 반 달간 경축합니다. 냉당 지역에서는 엿 달 초일회를 세수로 간주하고 난평과 유서 일대에서는 정월에 설을 셉니다. 남평 지역에서는 애설이면 돼지를 잡아 친척 친우를 초대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손님이 얼마나 모이든 모두 돼지 허벅지 구이와 사골탕을 올려서 살과 뼈와 같은 진형제적인 친부님을 뜻합니다. 섣달 금음날 저녁이면 한 가정의 세대주가 먼저 문신과 부뚜막신에게 제를 지냅니다. 그 다음에야 일가족 남녀노소가 화당에 둘러앉아서 냉이의 판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정월 초하루 아침에 각 집들은 부뚜막신에게 곡물을 올리고 용담에게 제를 지냅니다. 기도사를 보면 동시종 내각 가족 조상들의 망령과 본 가족 3대 조상들을 호명하며 명산대천에 이름을 거론하면서 새해 풍작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냉당의 부미족은 애서 달 금음날 저녁이면 화포를 3번 쏘아 올리고 소라를 불며 부뚜막에 돼지 머리를 곡물로 올립니다. 정월 초하루에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집신에게 제를 지내고 새해 첫 물도 길어옵니다. 집에 13살 되는 남녀 아동이 있으면 그들의 성장을 뜻하는 성대한 바지 입기와 치마 입기 의식을 행합니다. 이런 의식은 부미족 어린이들이 정식으로 사회 교제를 진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설 기간에 부미족은 동시족 사람들이 함께 산에 올라 방목하고 회식하는 풍습도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집집마다 음식을 푸짐히 장만해가며 청년 남녀들은 경마, 사격, 경주, 씨름 등 여러 가지 오락 행사를 가지고 설 명절을 즐겁게 보낸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들의 큰 보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큰 보름은 명랑 일대의 부미족들이 쇠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섣달 열 나흔 날에 큰 보름을 셉니다. 이때가 되면 이들은 산뜻한 새 옷차림으로 산에 올라가 야영을 하고 등불 야외도 가집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마니퇴를 애돌며 복을 기원하고 청춘 남녀들은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며 사랑의 정을 나눕니다. 큰 보름을 마감으로 부미족들이 가장 성대히 경축하는 명절인 큰설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어서 이들의 상신절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미족의 상신절은 고정된 날짜가 없이 보통 음력 7월 중순이나 8월에 쉽니다. 주로 현지 농작물 수확 상황에 따라서 날짜가 정해지며 상신절 기간 집집마다 새 곡식으로 소리마주를 빚습니다. 소리마주로 먼저 중발하신과 조상에게 차례로 제를 지낸 후 쉬도록 술을 마시며 명절을 경축합니다. 상신절 날이면 집집마다 햅쌀로 밥을 지어 부뚜막신에게 올리고 등잔불을 밝혀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야만 식사를 할수 있습니다. 이날 닭과 양을 잡고 돼지를 잡아 친척 친우들을 초대하고 풍작의 기쁨을 나눕니다. 부미족은 상신절과 설에 모두 개에게 주먹밥을 먹이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부미족의 전산절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미족의 전산절은 그 날짜가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곳들에서는 음력 7월 15일, 일부 지역에서는 음력 7월 25일, 또 일부는 음력 10월에 임의의 날짜를 택해서 쇠기도 합니다. 전산절은 산신에게 제를 지내는 명절입니다. 부미족은 각 마을마다 자기의 신산이 있어서 전산절 날이면 각 마을마다 신산에 가서 산신에게 제를 지냅니다. 일부 신산은 주위 강

간신히 보호를 빕니다. 또 라마를 신산에 모셔서 경을 읽는 것으로 신령의 보호를 기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청명절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청명절은 난평과 웅서 일대 부미족의 3대 명절의 하나입니다. 명절 행사를 보면 인근 지역의 바이족, 나시족과 비슷합니다. 집집마다 문 앞에 버드나무 가지를 꽂아놓으며 성묘를 하고 조상에게 제를 지내고 청년 남녀들은 강변에 모여 앉아서 야외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부미족이 쇠는 단오절을 알아봅니다. 능량 영령 지역의 부미족들은 단오절이 되면 동굴 애돌기 행사를 가지며 동굴 안에 들어가 향을 피워 애군을 쫓고 다자다복을 기원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주일 갑니다. 이번 주엔 문춘산 작사, 김문농 작곡, 박철호 편곡, 김월자의 노래로 최고의 선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내가 왜 당신을 좋아했을까? 내가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 당신을 알면서 나는 눈이 멀었고 당신을 알면서 나는 귀가 먹었지요. 미남은 아니래도 너무나 멋져요. 부자가 아니래도 너무나 든든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두운 밤길에도 마음속에 언제나 별빛이 반짝이어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나는 왜 당신을 좋아했을까? 나는 왜 당신을 사랑했을까? 당신을 알면서 가슴이 설레었고 당신을 알면서 순간도 소중했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이 되어주고 바람이 부는 날이면 담벽이 되어줘요. 당신과 손잡고 오르는 언덕길에 흐르는 세월도 아깝지 않아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후회는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래요.

0: 이번 주엔 문춘산 작사, 김문농 작곡, 박철호 편곡, 김월자의 노래 최고의 선택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일과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5월 14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뛰어넘어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지 손을 맞잡고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며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할 수 있을지 양국 이민의 복지와 인류의 앞날 운명을 고려해 함께 양국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지는 역사의 질문, 세계의 질문, 인민의 질문이자 대국 지도자가 공동으로 써내려가야 할 시대의 답안지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측은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 구축을 중미 관계의 새로운 포지셔닝으로 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나아가는 행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리 공영이며 이견과 마찰에 직면했을 때 평등 협상만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 측은 이미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정치, 외교 및 군사적 소통 채널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경제무역, 농업, 관광, 인문, 법 집행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회담이라며 습근평 주석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며 사상 최고의 미중 관계를 열어 양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에 동행한 미국 재계의 걸출한 대표들 모두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한다며 그들이 대중 협력을 확대하도록 적극 동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10회 중로 박람회의 각종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전시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가 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는 축제 분위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비스 및 운영 지원 체계도 점차 갖춰지고 있습니다. 제10회 중로 박람회의 현장 설치 진도가 빨라지면서 여러 전시 구역의 디자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흥안령 리모그룹은 올해 설국 열차를 통해 북위 53도 지역의 특색 리마 제품과 생태 관광 산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시관 시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참가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텔레비전 방송 전국 음력설 야회 부회장이었던 할빈 중앙대가 현장 조명 장식을 담당했던 할빈공업대학 연구팀은 올해 처음으로 요청을 받고 중로 박람회에 참가해 새롭게 디자인한 빙설 스포츠 경기장의 모습을 현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개막을 앞두고 국내외 바이어들이 륙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공항 각 창구에는 스마트 수어 번역기가 설치돼서 언어상의 소통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부서는 쾌속 녹색 통로를 마련해 중외 바이어들의 긴급 요구 사항과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중로 박람회 개최지 할빈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설치된 양국 국기와 가드레일에 설치된 현수막이 가지런히 늘어서서 사방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주변의 주요 호텔들도 일찌감치 준비 모드에 돌입해 사전에 인원 정보를 입력하고 객실을 배정하는 한편 프린터 등 사무용품을 추가로 비치했습니다. 병군 현대택시회사는 500대 택시를 전시장 주변에 배치했으며 모든 기사들이 영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최되는 제35회 할빈 국제무역상담회의 수분화 분해장 내부 설치 작업도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빙설 장비,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등 전분 전시 구역은 중도 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연결하며 할빈 본회장 행사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10회 중로 박람회, 제35회 할빈 국제무역상담회가 할빈에서 동시적으로 개최됩니다. 이 기간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화려한 전시가 펼쳐지게 됩니다. 흥룡강성 디지털 경제전시관에서는 룡강지능형 제조가 단체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혁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간과 기계 상호작용, 몰입형 체험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강력한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실 자동화는 제련 산업용 로봇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로봇은 고온, 고위험 환경에서 인간을 대신해 제련의 주요 공정을 완수할 수 있으며 국내 선두 수준의 기술로 우리성 고급 스마트 장비 자조 역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의료 분야에서 사철예는 복강경 수술 로봇을, 만사의료는 혈관 내 중재 시술 로봇을, 지시각은 안과 미세 수술 로봇을 선보이게 됩니다. 한편 해달과학기술은 농업용 드론과 무인 차량을 선보이게 되는데 이 기계들은 대규모 농지의 경운, 파종, 관리, 수확 전 과정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종에서 수확까지 무인화 작업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간형 로봇, 정밀한 로봇 핸드, 순찰 로봇 등의 신제품도 흥룡강성 디지털 경제전시관에 대거 등장해 지능형 미래의 새로운 정사진을 함께 그려갈 예정입니다. 강력한 온난기단의 영향으로 우리성 전역에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늘한 북방에 위치한 흥룡강이 순식간에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할빈은 자주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라일락 꽃이 만개해 도시 전역을 수놓고 있으며 꽃향기가 은은한 향에서 물씬 풍기는 짙은 향으로 변하면서 도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밀산시 대소 흥계호 사이에는 심리에 늘어선 야생 살구꽃이 제철에 맞춰 활짝 피었고 학강시 곳곳의 가지에는 분홍빛 벚꽃이 봄빛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춘 씨의 홍성화산 지질공원에서는 진달래가 꽃

앞바다를 이뤘습니다. 최근 성내 여러 지역의 실내 테마공원과 전시관이 관광객들의 새로운 인기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할빈극지공원에서는 서늘한 공기가 야외 무더위를 단번에 차단하고 생동감 넘치는 수중동물 공연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태양도 풍경구 판다관에서는 사육사들이 국보 판다에게 시원한 식수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별도로 피서용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철려시 연풍촌의 록야산종 레저 관광지에서는 7월에야 관광객들을 만나던 아기 사슴들이 올해 따뜻한 날씨로 일찍 모습을 선보였으며 곧 새끼 꽃사슴 200마리가 태어나 여름에 더욱 생동감과 귀여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최근 동북 축구 슈퍼리그 할빈 경기 구역에서 티켓 관련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할빈팀 대 대련팀의 경기는 5월 23일 할빈 아성구 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되며 티켓은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정식으로 판매됐습니다. 티켓 가격은 1인당 18원입니다. 티켓 판매 질서와 관람 안전을 보상하기 위해 이번 경기는 실명제 티켓 구매 방식을 취하며 신분증 한 개로 한 장의 티켓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관람자는 실제 유효한 신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티켓 구매 규정은 홈팀과 원정팀의 티켓 구매 고단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티켓은 구매하고 나면 환불, 교환 및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5월 15일부터 팬들은 경기보기 앱, 경기보기 위챗 미니 프로그램, 경기보기 알리페이 미니 프로그램, 경동 앱 등 네 가지 공식 플랫폼을 통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한목진의 집 앞마당 정자가 있는 곳으로 나온 한목진은 아버지가 선물로 준 손목시계를 귓가에 대고 있다. 그 뒤로 종사손이 책을 들고 거닐며 암송하고 있다.
1: 아, 딱 맞네. 상해께 다르긴 달라. 좋아.
2: 알람종보다는 못할걸요?
1: 내가 뭘 알아. 고급시계야. 아버지가 공업권 몇 장으로 바꾼지 알아? 다 너를 위해서...
2: 나를요?
1: 둔해서 못 붙을까봐. 넌 왜 아무데나 다 삐쳐? 암송해.
2: 암송하고 있는데 방해했잖아요.
1: 언제 방해했어? 혼자 말했지 너하고 말했어? 얼른 외워. 초읽기야 시작. 7, 9, 8, 7, 6.
2: 줄기 동문 윤여 여운 수칙 여운 야사전. 내 이름도 있네.
1: 나도 궁금해서 누가 지어줬는지. 시경에서 따오다니.
2: 당연히 부모님이죠. 무슨 말이에요?
1: 여자가 구름떼처럼 많지만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없다.
2: 사전은요?
1: 그리움이야.
2: 뭘 그려요?
1: 보고 싶은 사람을 그리는 거지.
2: 못 알아듣겠어.
1: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못 잊는다는 거야. 얼마나 간단한데.
0: 방에 갇힌 요가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허영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걷어 창가를 지나는 걸 본 요가는 대뜸 밝은 표정을 짓고 그를 부른다.
2: 어머니, 어머님, 어머님, 어머님,

0: 있어요.
1: 고용이 어머니가 창문 가까이 다가가 요가와 마주하고 선다.
0: 어머님, 이 문을 열어주면 안 돼요?
2: 급해 마. 며칠 후 대학 시험이 끝나면 열어줄게. 요즘엔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시중들게. 일하는 나를 사과하는 셈 치고.
0: 어머니,
2: 다 알아봤어. 출근하면 달마다 3,40원은 벌 수 있는데, 아, 공부하면 벌기는커녕 돈을 써야 돼. 육아야, 이런 수지 안 맞는 짓은 간두자.
0: 어머님, 알려줄게요. 오늘은 21일이에요 학교에가 로인 받아야 돼요.
2: 이따가 대용이 오면 가져오게 해라.
0: 안 돼요, 안 돼요. 꼭 본인이 서명해야지. 남은 안 돼요. 진짜예요. 이번 달에 로임을 안 받아오면 다음 달로 미뤄지거든요. 요즘 휴식했다고 무단결석으로 친 데다가 로임까지 안 받아오면 이번 달 로임은 날아나 버려요.
2: 정말이야?
0: 못 믿겠으면 학교가 물어보세요. 학교 제도가 그래요.
1: 고용 어머니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면서 잔소리를 늘어놓는다.
2: 여자는 본분을 지켜야 돼. 시집가 애 낳고 살림살이 하는 게 착실히 사는 거야. 공부해서 대학간들 다 쓸모없어. 내 말 들어서 랑패 없어.
0: 어머니, 고마워요.
2: 어?
1: 고용 어머니가 자물쇠를 뽑는 순간 그만 자물쇠가 손에서 미끄러져 땅에 떨어진다. 그가 허리를 굽혀 자물쇠를 쫓는 순간 유가는 방을 뛰쳐나와 저만 채 뛰어간다. 고용 어머니한테서 빠져나온 유가는 고혜네 집으로 달려간다.
0: 고혜야!
2: 어?
0: 아, 잘됐다. 집에 섰구나. 이리 와.
2: 웬일이야?
0: 상의할 게 있어.
2: 잘, 왜 이래?
0: 잘 들어. 이거 꼭 도와줘야 돼. 우리 시어머님이 날 대학 시험 못 치게 하려고 집으로 불러들여서 가둬둔 걸 겨우 도망쳐 나왔어.
2: 말이 안 돼.
0: 너네 집에 며칠만 있게 해줘. 나 갈 곳이 더 없어.
2: 근데 우리 집도 찾아올 수 있어. 뻔히 다 아는데. 아님 숙소에 가.
0: 숙소도 찾아갈 수 있지.
2: 그럼 한신이 집은 어때?
0: 어디?
2: 묵진이 집.
0: 웃기지 마. 그게 말이 돼? 그 집에 가 있게? 그 집에 가 복습을 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2: 그 집이 딱이야. 휴가야. 한신이 집은 제일 안전한 곳이야. 잘 들어. 허영이가 아무리 날고 뛴대도 감히 서기 집에가 떠돌겠어? 그리고 아주머니가 잘해주잖아.
0: 내가 그렇게 용감해? 그렇게 뻔뻔스러워? 거기서 복습하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2: 요가야, 너도 정말 답답해. 작은 일에서만 똑 부러지고 큰 일에서 놀똘똘해? 지금 대학 시험이 너한테 대사가 아니야? 그 많은 고생을 하고도 이런 데서 뒷걸음질해. 짐이 어디 있어?
0: 숙소에.
2: 가자, 같이 가지러 가. 난 무서울 것 없어. 가자, 가자. 같이 가자.
1: 한병선네 집. 한목지가 숨소리마저 조여가며 종사전이 있는 방예문을 살그머니 연다. 종사전은 책을 펼쳐든 채 머리를 책상에 박고 꼼속을 헤매고 있다. 한목지의 표정이 대뜸 엄숙해진다. 그는 살금살금 종사전이 차고 있는 책상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굽혀 종사전의 모습을 한참 지켜보다가 자명정을 들어 종사전의 귀 가까이에 댄다. 갑작스런 자명정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종사전이 어쩔 바를 몰라 헤매는데 한목지가 채찍으로 책상을 내리친다.
3: 나와, 달래기! 달래기! 빨리! 빨리! 빨리! 나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1: 종사전을 밖으로 내몬 한목지는 달리는 그의 뒤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뒤쫓아간다.
4: 목지 씨, 저 회식하면 안 돼?
3: 안 돼.
4: 한목지, 나쁜 놈.
3: 자강적이 해야지. 하면 때린다.
4: 나쁜 놈.
3: 빨리, 빨리.
4: 한목지, 나쁜 놈. 좀만 휴식해요.
3: 안 돼. 5분만 더 뛰어. 빨리.
1: 집 가까이에는 롱구장에 이른 한목지는 롱구장 중앙에 서서 채찍을 휘두르며 종사선을 재촉한다.
3: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뛰어!
1: 한묵지의 눈에는 어린 사존이 마음이 아플 정도로 순수하다. 어쩌면 사존인 오늘의 독한 채찍의 맛을 먼 훗날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고해와 유가가 한목진의 집 앞에 이른다. 고해가 대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유가를 끌고 마당에 들어서는데 정자에 있던 종사존이 그들을 발견한다.
4: 유가 언니?
1: 유가라는 말에 정자에 앉아있던 한목지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3: 고해야. 유가야. 집에서 복습 안 하고 여긴...
0: 목지, 사손이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어. 유가는 집에서 공부할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 피해만 다니고 있어. 호영이가 우리 집도 찾아올 수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이 집으로 데려왔어. 대학 입시가 코앞인데 복귀만 하면 이것저것 고려할 거 없잖아.
3: 고마워. 이때 나를 떠올려줘서. 싫음 놔. 유가 너도 참... 말했잖아. 우리 집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구애한테 걸려오다니. 가자. 들어가. 이리 줘.
4: 제가 들어줄게요. 들어가요.
3: 가자. 가자.
4: 가자. 가자. 엄마. 저 왔어요.
1: 이날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정연도 집으로 돌아온다.
5: 네가 어쩐 일이야?
4: 언니도 왔군요. 앉아요.
1: 진혜화와 함께했던 유가와 종사존도 거실로 나온다. 유가가 한정연의 곁에 다가가 앉는데 종사존은 거실 문에 기댄 채 걱정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만 보고 있다.
5: 너 왜 집에 왔냐고?
4: 아휴, 학교 대학 지도반에서 면리하는 수험생들 다 받아들여서 사람 천지예요. 집에서 하기보다 못해요.
5: 집에서 하면 학교 분위기와는 다르지. 당장 시험 치겠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무조건 붙어야 돼.
4: 아휴, 배울 것도 별로 없어요. 시험을 취소한 지 10년도 넘어서 다들 똑같이 우왕좌왕해요. 시험이 뭔지 다 몰라요. 아참, 엄마 알려줄게요. 아, 농장에서 온 지식 청년에 공장 노동자, 운전기사까지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다 학교 왔다고요.
5: 그래?
4: 교실 구석까지 사람이 다 찼어요.
5: 그러면야 집에 오는 게 낫지. 조용하고 오빠 보고 책임지고 잘 가르쳐달래. 아, 잘됐다. 우리 집에 수험생이 셋이나 있어. 너희 다 합격해야 돼.
4: 당연하죠.
5: 아니, 방은 어쩌지?
6: 내가 아줌마 방에 가고 언니는 정연이 방에 있게 해요.
0: 아니에요. 내가 아줌마 방에 갈게요. 난 어디든 다 돼요.
4: 아휴, 지금이 어느 때라고 그런 걸 따져요? 얼케가 오빠 방에 가면 되죠.
1: 한정연의 말에 종사조는 난감한 표정을 짓더니 그들을 등지고 돌아선다. 늦은 시간, 한정연과 나란히 침대에 앉은 요가는 여전히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있다.
0: 피곤하지? 일찍 자. 난 좀 더 하겠어.
4: 안 피곤해요?
0: 너 모르지? 난 지금 피곤한 줄 몰라. 이번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면은 난 뭐든 다 좋아.
4: 언니.
0: 응?
4: 아, 솔직히 말해요. 오늘 내가 잠자리를 배치할 때 기분이 나빴죠?
0: 아니야. 솔직히 말할까? 나를 여기 있게 해줘서 정말 너무 고마워. 우리 일은 다 지나간 일이야. 잊어야지. 지금은 복습을 잘해서 대학에 붙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야, 안 그래?
4: 저번에 호영이가 그렇게 때렸는데 그냥 용서했어요? 나라면 이혼해요.
0: 이전엔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더라. 사는 게 그래. 내가 욕심을 부릴수록 더 멀리 도망쳐가거든. 이것만은 확실해.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안 그래?
7: 그렇게 생각했어요?
0: 응.
7: 그럼 됐어요. 언니가 연약한 줄 알고 타격이 무너질까 봐 걱정했어요.
0: 어쨌든 버텨야지. 어쩌겠니? 난 좀 더 벌게. 너 먼저 자.
7: 응.
1: 한목진의 집. 종사손과 유가가 각각 책상에 마주 앉아 한목지가 내어준 시험지에 답을 적고 있다. 한목지는 시계를 보며 종사존과 유가를 감독한다.
3: 시간 끝! 멈춰! 멈춰!
4: 아직 못 썼어요.
3: 됐어. 더 쓰면 무효야.
4: 시계가 빨라요.
3: 뻔뻔스럽게 시계를 다 떼? 부끄럽지 않아? 열흘도 넘어서. 아가씨, 문과를 입과 잘하는 게 뭐야? 어? 이것 봐. 다 빈자리야. 어? 공부는 입으로만 해서? 누굴 해치려고 이래?
4: 아무도 해치지 않아요.
3: 늦!
0: 먹지.
3: 상엄아, 말해봐. 그때 어떻게 약속했어? 어?
4: 약속 취소할게요.
3: 취소하면 나가. 남에게 영향 주지 말고. 육아는 너보다 100배 더 나아.
4: 언니는 대학에 붙어요?
3: 당연하지. 포기할 거면 당장 여기서 나가.
4: 나가라면 나가지 뭐.
0: 아니, 정말로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똥똥거려?
3: 넌 쟤를 몰라. 알려줄게. 뻔뻔스러워서 혼나야 돼. 어? 아니, 그래도 며칠 전보단 진보했어.
1: 한목지가 종사손의 답안지를 보며 유가를 향해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문이 벌컥 열리며 종사손이 다시 들어온다. 한목지가 바로 정색하며 묻는다.
3: 왜 그래? 깨달았어?
4: 답안을 고쳐줘요.
3: 그럼 말해봐. 고난 앞에서 스스로를 이기고 용감히 도전하겠다는 게 누구야? 말해.
4: 내가 그랬어요. 답안 고쳐줘요.
3: 유가담.
0: 아니야. 사전이 거 먼저 봐.
4: 아니에요. 밖에서 기다릴게요.
1: 한목진의 집마당. 정성은 자신이 메고 온 채소 광소리들을 한목진의 집마당에 줄로러니 놓아둔다. 이때 정사손이 계단을 달려내려오며 정성을 보고 반갑게 소리친다.
4: 오빠!
3: 어.
4: 여기 웬일이야?
8: 농한기라 보업을 좀 하느라고.
4: 이렇게 많은 걸 이 집에서 어떻게 다 먹어요?
8: 공짜가 아니야. 마을 사람들 거 팔아주는 거야. 현에서는 싸니 시내에 와서 팔 수밖에. 지금 먼 동네에선 널 보살로 보셔. 적하면 널 찾으래. 사전아, 가서 시아버지한테 물어봐. 그분이 다니는 식당에선 안 사겠는가 봐.
4: 오빠, 그런 말을 어떻게 꺼내요? 날 난처하게 굴지 말아요.
8: 왜 그런 말을 못해? 투기 매매도 아니고 농산물을 파는 건데, 안 그래?
4: 큰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깟일엔 안 삐쳐요.
8: 이깟일이라니? 시골에선 1년 내내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 이게 어떻게 이깟일이야? 시집 온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시골이 눈에 안 차?
4: 오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말 못 꺼내요. 정말 그리 대단한 줄 알아요?
8: 그래, 안 된다면 부탁 말아야지. 아이고, 널 업어서 키웠고 맛있는 거 있으면 너부터 줬어. 마치 학교도 너부터 보냈고. 여기까지 거 부탁했는데 난처하다니.
4: 오빠, 삐뚤어 소리 그만해요.
1: 계단을 내려온 유가가 종사손네를 발견하고 그들한테로 다가온다.
0: 사손이?
7: 네.
0: 이분은
7: 우리 오빠예요. 오빠.

0: 육아언니예요. 아, 반가워요.
1: 반가워요.
0: 채소가 많네요.
1: 아, 시내와 팔려고 가져왔는데 팔로를 찾아달라니 난처하다네요.
0: 아님, 제가 식당에 가서 물어볼게요. 어차피 숱한 사람들이 먹는 밥을 하는데 싱싱한 거 사기도 어려울걸요.
1: 진짜 아니에요. 물썰미가 좋군요. 얼마나 싱싱하다고요. 아침에 이슬까지 있습니다. 고마워요. 자, 이걸 잡숴봐요.
0: 아, 괜찮아요. 고마워요. 아,
2: 유가야!
1: 어디 있어?
3: 이날 호영과 호영이 어머니가 유가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온다. 학교 의무실에 들어선 호영과 호영이 어머니는 의무실이 떠나가라 목청을 높여 육아를 부르는데 흰 가운을 입은 한 여선생이 급히 그들을 말린다.
2: 육아야!
0: 동지!
2: 육아야!
0: 아, 진짜 출근 안 했어요. 장기 휴가를 냈어요.
2: 그럼 어디 갔어?
0: 아, 나야 모르죠.
4: 어디 숨겨둔 거 아니오? 어?
0: 멀쩡한 사람을 어디에 숨기겠어요? 아휴, 여기서 나가세요. 이래야 돼요.
4: 나가라고? 잘 됐어. 오늘부터 난 여기서 살겠어. 여기!
3: 드라마 인생향연 2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30번째 시간입니다. 이날 호영과 호영이 어머니가 육아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온다.
1: 육아야!
2: 동지!
1: 육아야!
2: 아, 진짜 출근 안 했어요. 장기 휴가를 냈어요.
0: 학교 의무실에 들어선 호영과 호영이 어머니는 의무실이 떠나가라 목청을 높여 육아를 부르는데 흰 가운을 입은 한 여선생이 급히 그들을 말린다.
2: 그럼 어디 갔어? 아, 나야 모르죠.
3: 어디 숨겨둔 거 아니오? 어?
2: 멀쩡한 사람을 어디에 숨기겠어요? 아휴, 여기서 나가세요. 이래야 돼요.
3: 나가라고? 잘 됐어. 오늘부터 난 여기서 살겠어. 여기. 나가겠어.
2: 사람이 왜 이래요? 무지막지하네요.
3: 누가 무지막지야? 누굴 말아? 뭐가 무지막지요?
1: 아우, 대학시험인지 뭔지 때문인지 아무리 대단하다 쳐도 제 남편까지 버리는 건 말이 아니잖소.
4: 도와주는 셈 치고 어디 있는지 알려줘.
2: 정말 몰라요. 어제부터 육아일을 대신했어요.
1: 뭐요? 육아가 일자리까지 버렸어?
2: 아니에요. 대학 시험 준비를 하는 선생님들을 특별 우대해서 일은 안 하고 공부만 하랬어요. 시험 준비만 열중하게요.
3: 통지 이해가 안 돼요. 시험이 뭔데? 집이고 일이고 다 버려.
2: 그리고요, 시재정에서 달마다 수험생들에게 영양보조금 이원을 준대요. 한석이께서 대학 시험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하고 문턱을 높이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 했어요.
0: 책상에 마주앉아 종사전의 시험지를 보던 한목진은 손에 쥐고 있던 나무 작대기로 부상당한 오른쪽 다리를 두드린다.
5: 왜 그래?
6: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려.
0: 육아가 한목재 곁으로 다가가 앞에 쭈그리고 앉더니 그의 손에서 나무 작대기를 빼앗아준다.
5: 줘봐, 혀를 눌러줄게.
6: 아니, 안 그래도 돼.
5: 배웠어, 걱정 마. 어때, 이 정도면 돼?
6: 더 세도 돼.
0: 육아가 한목재 다리에 혈을 눌러주고 있는데 매교정 통을 든 진혜화가 방에 들어선다.
7: 목지야!
6: 네!
7: 매교정을 사왔어. 아니, 왜 그래?
5: 아, 목지가 다리가 저려서 혀를 눌러서 풀어주고 있어요.
7: 사전아! 사전아! 아니, 넌 뭐하고 있어?
0: 진혜화의 부름에 맞은편에 있던 종사존이 바로 달려온다. 그 바람에 요가는 손놀림을 멈춰

0: 필요했어. 가정 단위를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1: 그날 저녁 책상에 마주 앉은 종사조는 공부하렴을 하지 않고 왼손으로 턱을 받치고 앉아 만년필로 멀쩡한 교과서를 꾹꾹 찍는다. 탁자에 마주 앉아 책을 보던 한목진은 멍때리고 있는 종사손에게 책을 쥐어뿌린다.
2: 멍해서 뭐래? 집중해.
3: 시험 치기 싫어요.
2: 뭐라고?
3: 안 치겠다고요.
2: 미쳤어? 왜 안 치겠다고 그래?
3: 그냥 싫어요. 싫어요. 싫다고요.
2: 갑자기 이상하게 왜 이래?
3: 머리가 둔해서 붙지도 못할 거고 저도 창피만 해요. 안 치겠어요.
2: 누가 그렇게 말해서? 어?
3: 누구긴요? 목지씨가요.
2: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3: 어머님도 못 붙는댔어요. 안 칠래요.
2: 무슨 공지하는지 뻔해. 낮에 용아가 다리를 문질러 줬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어?
3: 아니거든요.
2: 무슨 아니긴. 옹졸해.
3: 누가 옹졸해요?
2: 말해봐. 동지 사이에 관심하고 도와주는 게 잘못됐어? 온통 쓸데없는 생각이야. 됐고 쓸데없는 생각 다 털어버려. 시간이 없어. 얼른 자기 전에 그 시험지를 다 받쳐.
3: 안 써요. 어쩔 건데요?
2: 한 번 더 말해.
3: 안 써요. 안 써요. 안 쓴다고요.
1: 한목지가 상을 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2: 저기 돌아서 서!
1: 정사조는 획 돌아서서 방을 나오더니 이마를 벽에 마주하고 서 있는다. 한정연의 방에 있던 요가는 복도에서 나는 동정에 문을 열고 내다본다. 얼마 후 요가는 방을 나와 정사존의 뒤에 와서 선다.
4: 사전에 왜 그래? 기분 나빠? 이렇게 늦었는데 안 자고. 공부는 내일 해도 돼. 내일 내가 도와줄게. 묵지가 벌 줬어? 상어 말고 먼저 자. 내가 말해줄게. 응?
3: 착한 척 그만해요.
1: 말을 마친 요가가 막 한목지의 방문을 열렸는데 정사존이 그의 앞을 가로막아선다.
3: 세상에서 언니만 똑똑하고 대단해요. 언니 혼자 대학에 붙어요. 됐어요? 난 누나고 미련한 바보예요. 둘이 진짜 얄미워요.
1: 련조퍼 쏘듯 마구 퍼붓고 난 종사조는 놀란 표정으로 몽해는 요가를 남겨둔 채 자리를 뜬다. 종사조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요가의 눈앞에는 한목진의 집에 와 있는 동안의 일들이 조마등처럼 스쳐 지난다. 요가가 대학시험 공부를 위해 한목진의 집에 왔을 때 진혜화는 반갑게 맞아주며 살뜰하게 대해준다.
5: 편안하게 우리 집에 있어.
4: 네.
5: 걱정하지 말고. 넌 우리 양딸이니까 누구도 뭐라 못할 거야. 네 시어머니도 여긴 못 찾아. 찾아와 행패를 부리면 우린 고소할 수 있어. 국가의 새로운 인재 모집을 파괴한다고. 나와 묵지 아버지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묵지 아버지가 출장 갔으니까 내 방이 있어.
4: 아니에요. 전 아줌마와 한 방에 있으면 돼요.
5: 아줌마? 사촌인 아줌마와 있으면 되지. 네. 지금은 정연이 방에 있는데 걔를 내보내고 네가 정연이 와 있어.
4: 네.
5: 사촌이와 묵지는 한 방을 안 써.
4: 네.
1: 식사 때도 요가를 알뜰히 챙겨주는 진혜화는 진딸 한정윤을 대하는 태도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5: 요가야.
4: 네?
5: 저녁에 잘 잤어?
4: 잘 잤어요.
5: 공부하더라도 너무 늦지 말고 몸을 돌봐야지.
4: 네.
5: 사전아.
4: 응?
5: 저 아줌만 연세가 있으니까 이따가 장 볼 때 네가 따라가. 응?
2: 에? 시간이 얼마 없는데 공부하기 놔둬요.
5: 아니 공부하더라도 집에만 박혀 있겠어? 바람도 쐬야지. 안 그래? 어? 머리도 쉬어야 돼. 응?
3: 아 지금 갈게요.
2: 아니.
3: 밥 먹고 가.
2: 아휴, 어머니도 참.

0: 원래 기초가 차한데 어떻게 육아와 비교해요? 일까지 시키고.
1: 다시 정신을 가다듬은 요가는 뭔가 큰 결심을 내린 듯 입술을 악문다. 이튿날 아침, 밝은 햇살이 키높은 나무들이 가득한 정원에 포근히 내려앉는다. 요가가 한정연의 방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데 종사존이 노크하며 들어선다.
2: 사전아, 들어와.
3: 어제 언니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2: 알아.
3: 그런데 왜 나가요? 공부하는데 지장이 됐다면 내가 방을 옮길게요.
2: 사전아,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야. 난 이 집에서 나가면 더 안심하고 공부 잘할 수 있어. 나한텐 화서 이과대학에 붙는 게 첫째야.
3: 화서 이과대학? 어디 있어요?
2: 성도에.
3: 성도? 외지에 있어요? 여기 있을 생각 없어요?
2: 그 대학에 붙기만 하면 여길 떠날 거야.
3: 진짜요? 언니 지지해요. 꼭 붙을 수 있어요.
2: 사전아, 사전이도 노력해야 돼. 아님 묵지가 싫어해.

0: 그러면 나중에 같이 도서관에 가자.
1: 네, 제가 들어줄게요.
2: 자전거를 끌고 있는 유가와 종사손의 모습이 한적한 흔들이 나타납니다.
1: 유가 언니,
0: 응?
1: 미안해요.
0: 왜?
1: 내가 아니었으면 목지 씨랑 결혼했을 거잖아.
0: 아니야,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1: 솔직히 말하면 가끔 난 언니가 질투나요.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싫고 외지에 가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심보가 너무 나쁘죠?
0: 아니야, 사전아, 내가 떠나는 건 너 때문이 아니고 묵지 때문도 아니야.
1: 그럼 왜 가요? 집에 남편을 피하려고요?
0: 나 자신을 피해서.
1: 자신이요? 무슨 말이에요?
2: 머리를 갸우뚱거리는 종사손을 바라보던 요가는 말없이 돌아서서 길을 재촉한다. 어느새 두 사람이 호영네 집 앞에 이른다.
0: 사전아, 이젠 가봐. 우리 집이야.
1: 안 돼요. 남편이 또 때리면 어쩌려고요?
0: 안 그래. 도리를 따져야지.
1: 안 돼요. 그래도 걱정돼요.
0: 괜찮아. 어떻게 말할지 다 생각해놨어. 얼른 돌아가. 여섯 그 집에서 내가 피를 많이 끼쳤어.
1: 네, 언니 그래. 혼자서도 조심해요.
0: 괜찮아. 얼른 돌아가. 잘 가, 사전아.
2: 요가가 대문 안으로 들어간 지 한참 되어서야 종사손은 발걸음을 돌린다. 허용이 작은 나무 걸상을 식탁 삼아 안주를 차려놓고 술을 마시고 있다. 그 곁에서 허용 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다. 요가가 마당에 들어서자 흘끔 쳐다보던 호용이 술자를 탁 놓으며 호통친다.
3: 집인가? 이 집을 뭐로 알고 들락날락 마음대로요? 가려면 오지 말든가 앉아 없어.
2: 요가가 자전거를 세우고 천천히 두 사람 앞에 마주선다.
0: 어머님, 여보, 그때는 내가 원해서 결혼했어요.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거 아니깐요. 말도 없이 떠난 게 잘못한 거 알아요. 근데 사실은 모르실 거예요. 내 평생 꿈은 대학에 붙는 거란 걸. 기회가 생기니까 앞뒤를 가리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까 용서해줘요. 이젠 안 갈 거예요. 어머님도 있으니까 제가 약속할게요. 대학에 붙어도 이 가정은 안 떠난다고요. 진짜예요. 이 약속 지킬게요.
4: 가서 쉬어라.
2: 요가가 짐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자 허영 어머니는 호용이 앞에 와서 쭈꾸리고 앉는다.
4: 대영아, 말하는 거 들었지? 다짐까지 했어. 와, 부러워. 어? 들었지? 됐다. 술 좀 그만 마셔.
3: 알았어요.
4: 요가, 국수를 해줄게. 와서 도와줘.
1: 네. 어머니, 잠시만요.
2: 호용 어머니가 웃음을 머금고 주방으로 달려간다. 뒤따라 나온 요가가 호용을 향해 묻는다.
0: 여보, 무슨 국수 드실래요?
3: 계란 도마도 국수.
0: 네.
3: 요가.
0: 네?
3: 돼지 기름을 듬뿍 넣었어.
2: 요가가 주방으로 들어간다. 호용은 술 한 잔을 들어 시원히 국을 내며 만족된 표정을 짓는다. 한병선네 집. 모처럼 다

0: 첫 사람이 오붓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 한 목지가 종사손에게 반찬을 집어준다.
1: 맞다. 희 소식이 있다.
2: 네?
1: 시의 동지인데 전시 수험생들을 상대로 도서관을 개방하기로 했어. 조건이 얼마나 좋아.
3: 아버지! 아버지가 대일이에요. 제일 현명하고 대단해요.
4: 그래도 참 식사하는데 왜 그래.
0: 한목지는 부랴부랴 밥을 입으로 밀어넣더니 곁에 앉은 종사선을 끌고 자리에서 일어선다.
3: 왜 안 먹어? 왜 안 먹어? 왜 그냥 가?
4: 참 어둥대긴. 쟤네 좀 봐요.
2: 풀이 뭐야?
0: 가방을 메고 도손으로 책을 껴안은 한정연이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운 채 도서관으로 향하고 있다. 한정연은 앞에서 책을 보며 걸어가는 한 여학생을 발견하고 다가가 반갑게 인사한다.
2: 열심히네. 빨리 와.
5: 벌써 나와?
2: 어.
0: 허영이 자전거에 육아를 앉히고 가로수들이 질벽에 늘어선 큰 길을 달리고 있다. 도서관 문 앞에 이른 호용은 육아를 내려놓고 말없이 다시 가버린다. 호용의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육아가 걸음을 옮긴다. 도서관은 책을 보는 사람들로 꽉 차있다. 육아와 고해는 책 진열장 앞으로 오가며 필요한 책들을 찾아본다. 열람실에는 공부하러 온 학생들로 꽉 차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책상에 마주 앉아 공부하던 종사손이 곁에 앉은 정연에게 모를 문제를 묻자 정연은 차근차근 가르쳐준다.
6: 이것과 이것을 합한 거예요.
2: 찾았어?
6: 찾았어.
0: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응시생들의 공부 열기에 도서관이 뜨겁게 달아오른다. 드디어 대학 입시날이 찾아온다. 아침부터 수험생들이 밀물마냥 시험장으로 쓰러들어간다.
7: 어서 부리지 말고 들어가자. 시작하겠다. 함께 노력하자. 힘내. 제약에서 만나자.
0: 수험생들은 부모 친구들의 응원과 배움을 받으며 설레는 심정으로 시험장으로 향한다. 그 속에는 한목지 한정연과 종사손의 모습도 보인다.

0: 드라마 인생향연 3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옥,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2: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입니다.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5월 14일 오전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뛰어넘어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지 손을 맞잡고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며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을 주입할 수 있을지 양국 이민의 복지와 인류의 앞날 운명을 고려해 함께 양국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지는 역사의 질문, 세계의 질문, 인민의 질문이자 대국 지도자가 공동으로 써내려가야 할 시대의 답안지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측은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 구축을 중미 관계의 새로운 포지셔닝으로 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미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나아가는 행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리 공영이며 이견과 마찰에 직면했을 때 평등 협상만이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 측은 이미 달성한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정치, 외교 및 군사적 소통 채널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경제무역, 농업, 관광, 인문, 법 집행 등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세계가 주목하는 중요한 회담이라며 습근평 주석과 함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며 사상 최고의 미중 관계를 열어 양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에 동행한 미국 재계의 걸출한 대표들 모두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한다며 그들이 대중 협력을 확대하도록 적극 동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10회 중로 박람회의 각종 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전시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가 업체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는 축제 분위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비스 및 운영 지원 체계도 점차 갖춰지고 있습니다. 제10회 중로 박람회의 현장 설치 진도가 빨라지면서 여러 전시 구역의 디자인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흥안령 리모그룹은 올해 설국열차를 통해 북위 53도 지역의 특색 리마 제품과 생태 관광산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시관 시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참가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텔레비전 방송 전국 음력설 야회 부회장이었던 할빈 중앙대가 현장 조명 장식을 담당했던 할빈공업대학 연구팀은 올해 처음으로 요청을 받고 중로 박람회에 참가해 새롭게 디자인한 빙설 스포츠 경기장의 모습을 현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개막을 앞두고 국내외 바이어들이 륙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공항 각 창구에는 스마트 수어 번역기가 설치돼서 언어상의 소통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부서는 쾌속 녹색 통로를 마련해 중요한 바이어들의 긴급 요구 사항과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중도 박람회 개최지 할빈에서는 축제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가로등에 설치된 양국 국기와 가드레일에 설치된 현수막이 가지런히 늘어서서 사방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주변의 주요 호텔들도 일찌감치 준비 모드에 돌입해 사전에 인원 정보를 입력하고 객실을 배정하는 한편 프린터 등 사무용품을 추가로 비치했습니다. 병군 현대택시회사는 500대 택시를 전시장 주변에 배치했으며 모든 기사들이 영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개최되는 제35회 할빈 국제무역상담회의 수분화 분해장 내부 설치 작업도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빙설 장비, 자동차, 기계, 전기전자 등 전분 전시 구역은 중도 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연결하며 할빈 본회장 행사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10회 중도 박람회, 제35회 할빈 국제무역상담회가 할빈에서 동시적으로 개최됩니다. 이 기간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화려한 전시가 펼쳐지게 됩니다. 흥룡강성 디지털 경제 전시관에서는 룡강 지능형 제조가 단체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첨단 기술을 혁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간과 기계 상호작용, 몰입형 체험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강력한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실 자동화는 제련 산업용 로봇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로봇은 고온, 고위험 환경에서 인간을 대신해 제련의 주요 공정을 완수할 수 있으며 국내 선두 수준의 기술로 우리성 고급 스마트 장비 자조 역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의료 분야에서 사철예는 복강경 수술 로봇을, 만사의료는 혈관 내 중재 시술 로봇을, 지시각은 안과 미세 수술 로봇을 선보이게 됩니다. 한편 해달과학기술은 농업용 드론과 무인 차량을 선보이게 되는데 이 기계들은 대규모 농지의 경운, 파종, 관리, 수확 전 과정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종에서 수확까지 무인화 작업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간형 로봇, 정밀한 로봇 핸드, 순찰 로봇 등의 신제품도 흥룡강성 디지털 경제 전시관에 대거 등장해 지능형 미래의 새로운 정사진을 함께 그려갈 예정입니다. 강력한 온난기단의 영향으로 우리성 전역에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늘한 북방에 위치한 흥룡강이 순식간에 여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할빈은 자조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라일락 꽃이 만개해 도시 전역을 수놓고 있으며 꽃향기가 은은한 향에서 물씬 풍기는 짙은 향으로 변하면서 도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밀산시 대소 흥계호 사이에는 심리에 늘어선 야생 살구꽃이 제철에 맞춰 활짝 피었고 학강시 곳곳의 가지에는 분홍빛 벚꽃이 봄빛을 수놓고 있습니다. 이춘시의 홍성화산 지질공원에서는 진달래가 꽃바다를 이뤘습니다. 최근 성내 여러 지역의 실내 테마공원과 전시관이 관광객들의 새로운 인기 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할빈극지공원에서는

서늘한 공기가 야외 무더위를 단번에 차단하고 생동감 넘치는 수중 동물 공연이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태양도 풍경구 판다관에서는 사육사들이 국보 판다에게 시원한 식수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은 물론 별도로 피서용 정자를 설치했습니다. 철려시 연풍촌의 로갸 산종 레저 관광지에서는 7월에야 관광객들을 만나던 아기 사슴들이 올해 따뜻한 날씨로 일찍 모습을 선보였으며 곧 새끼 꽃사슴 200마리가 태어나 여름에 더욱 생동감과 귀여움을 더할 예정입니다. 최근 동북 축구 슈퍼리그 할빈 경기 구역에서 티켓 관련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할빈팀 대 대련팀의 경기는 5월 23일 할빈 아성구 문화체육센터에서 진행되며 티켓은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정식으로 판매됐습니다. 티켓 가격은 1인당 18원입니다. 티켓 판매 질서와 관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경기는 실명제 티켓 구매 방식을 취하며 신분증 한 개로 한 장의 티켓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관람자는 실제 유효한 신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티켓 구매 규정은 홈팀과 원정팀의 티켓 구매 권한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티켓은 구매하고 나면 환불, 교환 및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5월 15일부터 팬들은 경기보기 앱, 경기보기 위챗 미니 프로그램, 경기보기 알리페이 미니 프로그램, 경동 앱 등 네 가지 공식 플랫폼을 통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준옥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왕요일은 일본 놈들이 아직은 못 온다는 곽공보의 말을 듣자 안절부절 못하여 집안을 이리저리 거닐며 비계똥이 같은 모리를 내저었다. 곽공보는 그닥 대수로이 여기지 않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쭉 웃었다.
1: 형장님, 걱정할 건 없습니다. 정 형장이 며칠 지내보다가 정 못 베기겠으면 그쯤으로 철수해오라고 말했으니까요.
0: 갑자기 여염스럽게 깔깔거리는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곽공보는 그 누가 자기 귀를 잡아당기기라도 한 듯 머리를 뒷창문 쪽으로 획 돌리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기울한 등 의자에 앉아 볕조임을 하는 왕유일의 딸 옥진이가 그의 눈안에 들어왔다.
2: 정 현장이 그렇게 말해?
0: 왕유일은 걸음을 멈추었다.
1: 네, 왕죽과 왕류스가 며칠간 현성에 남은 것도 바로 대기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입지요.
0: 곽공보는 급히 고개를 돌리고는 머리를 다시 뒷창문 쪽으로 돌려 옥진을 향해 눈을 꿈뻑거렸다. 왕요일은 곽공보의 거동에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 번데 머리를 오르만지며 신누른 앞니를 천천히 드러내었다. 밤의 장막이 들이오자 비가 쏟아졌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던 빗방울이 차츰 세차더니 드디어

0: 몫으로 퍼붓기 시작했다. 바깥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두 사람이 코끝을 맞대고도 서로 알아볼 수 없게 캄캄하였다. 비 오는 밤거리에는 사람 하나 얼씬하지 않았다. 밤에 짖기 좋아하는 개들도 끝없이 좌르륵 좌르륵 쏟아지는 빗소리에 지쳐버린 듯 다시는 이런저런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벌써 자정이 지났다. 이때 불빛이 새나가지 못하게 이불로 창문을 꼭 가리워놓아 밖에서는 새까맣게 보이는 마을 서북쪽 어머니 집 사랑채에서 요라 문명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발걸음을 가볍게 옮기며 골목길을 나서서는 제가끔 밤의 빗줄기 속으로 사라졌다. 거의 같은 시각에 독성이 아버지도 문을 가볍게 열고 열대 사람을 내보냈다. 이었고 그 위풍 떨치던 높은 담은 쥐도 새도 모르게 포위되었다. 사람들의 귀에 포대호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1: 제기라, 더러운 날씨라고야 사람을 죽여주는 거야. 누가 불이 내리덮였어? 야야야, 돌아가 자려무나. 대상도 없는데 겁날 게 뭐야?
2: 국관장이 돌아오질 않았나?
1: 그까지 녀석이 다 뭐야? 그놈의 더러운 일이야. 손으로 꼽지도 못할 텐데.
3: 아, 좋아. 내가 먼저 눈을 좀 붙이고 자네를 교대하지.
2: 그러상구, 이런 날씨에 누가 나오려고. 아무 일 없을 거네.
0: 뒤이어 사다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담 아래의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었다. 한편 고양이처럼 민첩한 독송이가 호대 큰 치즈의 넓은 어깨를 디디고 물 위에 기어올라가서 좁은 틈 사이로 힘껏 뒤집고 들어갔다. 드라게 누렁개가 냉큼 덮쳐들었다. 독송이는 급히 손에 들고 있던 돼지고기 덩어리를 그놈의 입에 넣어주었다. 그놈은 고기를 덥석 받아물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독송이는 제 콩기름병을 꺼내들고 닭털로 기름을 찌고 빗장과 문측에다 발랐다. 육중한 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사람들이 옥스러 들어왔다. 강영천은 치즈 뒤를 따라 포대의 사다리로 기어올랐다. 포대 위에서 팔에 총을 끼고 비옷을 걸친 채 움츠리고 있던 보초가 무슨 기척을 듣고 머리를 들었을 때 이미 코앞까지 다가온 치즈가 그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그놈이 막 고함치리려는 찰나에 강영천이 불쑥 한 발 나서며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시퍼런 시칼을 쳐들어 그놈의 목을 쿡 내리찍었다.
4: 검사봐라!
0: 이것은 독성이의 우렁우렁한 목소리였다. 집안은 묵칠한 듯 새까맸다. 한창 단잠에 골아떨어졌던 괴로군과 보안대들은 놀라 깨어나 갈팡질팡 헤매였다. 좀 담이 큰 놈이 총을 쥐려고 벽을 만져보았으나 총은 벌써 온데간데 없었다. 저라는 놈으로, 꿇어앉아 비는 놈으로, 집안은 마치 막대기로 참새둥지를 쑤셔놓은 것 같았다. 강영천과 치즈가 달려왔다.
5: 몇 사람은 덕성이와 여기 남아 포를 지켜.
0: 강영천은 손을 휘저었다.
6: 빨리 우방에 가서 왕비를 놈을 사로잡아요.

0: 문 뒤에 숨어서 밖으로 총을 쐈다. 땅,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치즈가 쓰러졌다.
1: 없으려!
0: 강영철은 소리치며 혼자 몸을 훌쩍 솟구쳐 아래까지 접근하였다.
1: 왕요이, 어서 총을 던져! 그렇지 않으면 예놈을 붙잡아서 용서치 않을 테다!
0: 강영철은 엄하게 외쳤다. 수연이는 극도로 분노하여 불쑥 몸을 일으키며 집안으로 수류탄을 던졌다. 하지만 문이 가로막혀 꽝 하고 문짝만이 부서져 나갔다. 안에서는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어섞여 집이 떠나갈 듯하였다. 강영철은 막 육박해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저지시켰다. 왕유일 놈이 문 뒤를 지키고 있어서 들어가면 희생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1: 왕가놈아, 듣거라! 이 놈이 온 집안 식구를 몰살시키려거든 총을 들고 있어라! 이제 곧 작탄을 뿌려놓겠다!
0: 강영철은 위협하였다.
2: 뿌려라! 집을 폭발해버리자! 불을 질러라!
0: 모두 소리치며 엄포를 놓았다. 집안은 더욱더 아수라장이 되었다.
3: 아유, 어서 총을 던져요! 우린 돈이 있잖아요! 살려줘요!
0: 이것은 나이가 좀 많은 첩의 비명소리였다. 그는 토비들이 온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것이다. 며느리의 울부짖음이 들렸다.
4: 아버님! 아버님 우리 살려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그 짝이에요!
0: 그중 귀염을 받는 작은 첩이 소리를 지르며 왕요일의 총을 빼앗으려 들었다.
3: 빨리! 안 돼요! 저를 구해줘요! 빨리 총 버려요! 당신이 손을 들지 않으면 물어뜯겠어요!
0: 왕요일은 첩이 물어뜯는 통에 그만 아픔을 못 참고 총을 내던졌다. 사람들이 욱 쓸어 들어갔다. 왕요일 놈이 한창 저항하고 있을 때 딸 옥진이를 품에 안고 달콤한 꿈을 꾸던 곽건보 반장은 총소리에 소스라쳐 깨어났다. 곽건보는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거니 아버지를 구하자거니 하는 옥진이의 애원을 뿌리치고 혼자 뒷담벽을 넘어 뺑소니 쳤다. 총소리에 꿈나라로 갔던 온 마을 사람들이 놀라 깨어났고 조용한 골목들에 떠들썩한 소동이 일어났다. 이날 밤에 꽃같은 일들이 부근의 다른 마을에서도 일어났다. 날이 개였다. 비 온 뒤의 아침은 유난히도 상쾌하였다. 눅눅하고 시원한 대기가 흘러넘쳤다. 둥근 해가 솟아올라 성실한 기상이 한층 더해졌다. 빗물에 씻긴 봉우리들은 엷은 아침 노을을 비껴쓰고 바닷물같이 새파란 하늘에 우뚝 솟아있었다. 모든 것이 장엄하고 수려하였다. 수리개 몇 마리가 보이지 않는 실로 매달아 놓은 듯 쫙 펼친 날개를 꼼짝도 하지 않고 유유히 산봉우리를 돌고 있었다. 세찬 파도가 출렁이는 산 아래의 강물은 비에 씻긴 흙모래를 싣고 사품치며 서쪽으로 흘러갔다.

어머니가 아침을 먹은 후 아이를 안고 회의장에 나왔을 때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붐비고 있었다. 어젯밤 한잠도 이루지 못한 어머니는 눈에 핏발이 벌겋게 지었다. 그가 어떻게 눈을 붙일 수 있었겠는가. 딸이 무시무시한 판가리 싸움에 뛰어들고 죽음이 수시로 그 애를 위협하는데 어머니가 어찌 가슴을 억제하지 않을 수 있으랴.

어머니는 청소리를 들었을 때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자기가 그 청에 맞는 것만 같았다. 딸을 보낸 것이 무척 후회되었다. 왜 그 애를 붙들어 두지 못했던가. 하지만 그 무엇에 매혹되어 버린 딸을 어떻게 가로막을 수 있단 말인가. 수연이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어머니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자기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생겨났다. 그는 딸의 행동을 가로막지 않았다. 도리어 자기도 모르게 딸을 도와주었다. 번번이 자식이 길을 못 펴게 할 수 없어 딸의 행동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여구를 들어주었다. 그는 사랑채를 그들이 출발 지점으로 쓰는데 동의하고 이불까지 꺼내어 창문으로 흘러나오는 불빛을 가리워 주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에도 그는 많은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며 틀림없이 원수를 죽일 수 있다는 딸의 말도 별로 믿지 않았다. 오직 딸에 대한 근심과 사랑뿐이었다. 사람들이 밤빛 속에 사라졌을 때에야 어머니는 커다란 공허감과 공포심을 느끼었다. 빗방울과 함께 가슴이 툭툭 뛰었다. 왜 이렇게 모조리 같은 짓을 하였던가? 어째서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진혈육들이 죽음이 뒤따르는 대로 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던지. 그는 소리치려 하였으나 입이 벌려지지 않았다. 달려나가 그들을 막아서려 하였으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그에게는 오로지 자식들의 운명을 근심하는 어머니의 본능적인 감정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는 드디어 물에 빠진 병아리처럼 온몸이 흠뻑 젖은 딸이 청을 메고 미칠 듯이 기뻐하며 왕요이를 붙잡았다고 알려주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이 정말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너무나도 사람을 격동시키는 현실이 고통스러운 지난 날과 번복이 되어 그의 가슴 속에서 솟구치고 온몸을 떨게 했다.

0: 아침에 수연이는 어머니에게 회의에 참가하여 지난날의 원한을 다 털어놓으라고 당부했다. 어머니는 회의에 가려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념은 더욱 못하였다. 그는 꿈속에서도 볼 수 없던 이날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하였다. 수연이는 그와 한참 옥신각신하였다. 덕강이도 눈앞을 들었다. 어머니는 그제야 나가 보는 것만은 동의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나서서 가슴속에 서린 원한을 털어놓으라는 데는 여전히 도리모리를 하였다. 어머니는 나이 많은 여자들 속에 끼어서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마을 남쪽 산 아래에는 작은 사강이 있었다. 강의 북쪽 기슭은 왕관의 담벽이었다. 담벽 밑에는 그리 크지 않은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무대 앞 모래불에 큰 반원형으로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였다. 담벽에는 흰 종이를 네모나게 베서 붓으로 크게 왕관장 공개 재판대회라고 써서 붙였다. 담벽 양옆과 무대 기둥에는 외놈을 타도하자, 매국노를 때려부시자 라고 쓴 구호들이 붙어 있었다. 그를 모르는 어머니는 그것이 아들 덕강이 필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무대 위에는 아직 사람이 없었지만 무대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오늘은 온 마을 남녀로서가 거의 다 모여들었다. 그들의 심정은 제막금이었으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호기심이 나서 머리를 기웃거렸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자기도 모르게 말할 수 없는 쾌감이 오려 있었다. 드라마 숨바귀꽃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그 세계 맞서며 희강산을 생명을
1: 北京时间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4: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 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